더운 날에는 서재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맞으며 글을 썼는데요. 얇은 린넨 천의 옷을 입고 원고 작업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은 서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하고요. 급한 볼일이 있을 땐 나팔을 불어서 알렸다고 합니다. 그 덕에 오랜 시간 작업에 몰수할 수 있었다고 하죠. 더운 날에는 서재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맞으며 글을 썼는데요. 얇은 린넨 천의 옷을 입고 원고들이 날아가지 않게 벽돌 조각으로 단단히 눌러두고 거의 종일 작업에 몰입했다고 합니다. 몰입의 힘이 위대한 작품으로 이어진 것이겠죠. 오늘의 산책길 첫 곡으로 우리에게 몰입의 힘을 더해주는 음악 해령 서유라지곡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소여의 모험으로 잘 알려진 작가 마크 트웨인의 작업하는 모습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느 농장 주인이 마크 트웨인에게 자신의 농장 한 곳에 자그마한 서재를 하나 지어주었다고 하는데요. 마크 트웨인은 그곳에서 엄청난 작업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문학적으로 가장 왕성한 성과를 거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장에서 톰 소여의 모험을 쓸 때 그의 일과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푸짐한 아침 식사를 마치면 서재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 오후 5시까지 두문불출 몰두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서재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으면서 그 작업을 도왔고요. 급한 일이 있을 때면 나팔을 불어서 알렸다고 하죠.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부는 방법 참 낭만적이네요. 이 농장 한 곳에서 나팔 소리가 막 울린다.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응원 문자도 좋고요. 출석 체크 또 반가운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씩씩하고 시원한 기상으로 부르는 노래문 출장 무도제적이라고 해서 장수가 싸움터로 나가듯이 칼을 휘두르며 도적을 잡듯한 그런 기상으로 부르라라고 이 가곡 원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노래 도화 이화는 그런 분위기로 부를 텐데요. 이 곡에서는 우리의 삶이 백세뿐이라 서럽지만 도화 이화 행화와 같은 자연은 천지와 더불어 무궁하지 않는가 하는 내용을 노래합니다. 자연의 무궁함을 생각하니 씩씩한 기상이 어울릴 듯하죠.

1년 춘광을 한치마라. 너희는 그리하여도 여천지 무궁이라. 우리는 백세뿐이니 그를 서로 하노라.

도화, 이화, 행화, 방초들아, 일년 춘광을 한치마라. 너희는 그리하여도 여천지 무궁이라. 우리는 백세뿐이니 그를 서로 하노라. 남창가곡 우조 삼수대엽 도화 이화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삼수대엽을 부를 때 어떤 분위기로 불러야 할지 그 내용이 조선 후기의 가집 가곡월류의 가지풍도형용조에 나와 있다는 말씀 앞서 해드렸는데요. 원문출장 무도제적이라고 써 있습니다. 장수가 싸움터로 나가듯이 칼을 휘두르며 도적을 잡듯이 그런 기상으로 노래하라고 했는데요. 합니다. 보뜰마을님께서 마크 트웨인의 농장 서재가 부럽네요. 아유, 저도 그래요. 업무 중에 검은고 산조가락은 일의 집중도에 크게 도움을 준다고 느낍니다. 하셨습니다. 이 업무 중에 검은고 산조가락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제가 이 시간 후반부에 검은고 산조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7님께서 생방송 감사합니다. 수요일 방송 생방송이라서 기쁩니다. 하셨어요. 네, 저도 수요일에 생방송 항상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 이 곡은 언제 들어도 우리 마음을 크게 키워주는 그런 곡인데요. 우리 호연지기를 기르도록 돕는 음악입니다. 저도 이번 연휴 때에 초록이 짙어가는 자연 속에서 이 음악을 듣고 또 들으면서 이 초록빛 햇살과 명주실 질감의 가야금 소리를 마음껏 느껴보았는데요. 오늘 같은 날씨에도 역시 듣기 좋을 듯 합니다. 심호흡하시면서 마음 차분해지도록 이 음악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평조회상 아명으로 유초신지곡 버들이 처음으로 푸르러지기 시작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푸르름이 더해져가는 계절에 유초신지곡의 첫 곡 상령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칼에 고리 같은 걸 달아서 칼을 돌리면 소리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 요즘 진주 건물을 출 때는 남색 치마, 옥의 노래고요. 홍종진의 대금, 우종량의 해금, 이재화의 검은고, 강영근의 피리, 김상순의 가야금, 이두원의 단소, 김...

일소 백미생이 태진이 여지리라. 명황도 이러므로 만리행초 카였느니 지금의 마외방초를 못내서러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 평거 일소 백미생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 황숙경의 노래였고요. 홍종진의 대금, 우종량의 해금, 이재화의 검은고, 강영근의 피리, 김상순의 가야금, 이두원의 단소, 김웅식의 그렇죠. 다른 사람의 서재 궁금하죠. 그 휴일 때 아유 죄송합니다. 휴일 때 농장 어느 곳에서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때 그 책은 또 뭔지도 궁금해지고요. 마크 트웨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바람결에 종이 한 장이 날아와서 그걸 읽었는데 그게 바로 잔다르크의 전기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잔다르크에 대해서 조사를 샅샅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14살 때에 잔다르크의 회상이라고 하는 책을 냈던 이야기 많이 알려져 있죠. 이번에 아쟁 시나위 준비했습니다. 아쟁으로 산조나 시나위를 연주하기 시작한 건 대아쟁을 개설 때에 잔다르크의 회상이라고 하는 책을 냈던 이야기 많이 알려져 있죠. 이번에 아쟁 시나위 준비했습니다. 아쟁으로 산조나 시나위를 연주하기 시작한 건 대아쟁을 개량하면서부터입니다. 아쟁으로 무용반주를 위한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악기 개량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아쟁 시나위와 산조 같은 음악도 이내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조 아쟁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웃다리 풍물 준비했습니다. 웃다리 풍물은 경기 충청권의 풍물을 말하는데요. 경기 충청 지역의 농악가락을 모아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오늘 들으실 웃다리 풍물은 사물놀이가 1978년에 처음 무대화됐을 때의 그 주역의 하나였던 김용배의 쇠가락을 들을 수 있는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용배는 여러 지역의 농악과 무속장단을 일찍이 익혀온 분이고요. 사물악기를 두루 잘 다루는 타악기의 명인인데요. 동해안 구두막의 꽹과리가락을 농악장단에 접목시키는 작업도 많이 하셨고요. 또 웃다리 농악과 호남 농악을 함께 연주하도록 하는 작품도 만든 분입니다. 오늘 김용배의 쇠가락을 들을 수 있는 웃다리 풍물 듣겠습니다. 김용배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이런 다 덕수와

이래. 헌신우 평 뚜홍삼 준화가 되고 나도 죽어 금나비 되래. 춘삼월 호시절에 니 꽃송이를 내가 덤쏘.

0: 막내 사르르 부원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정 우뻑다 반간진수로 먹으려느냐 이간 무엇을 먹으려느냐 이간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우뽕기 떼떨이고 강릉 백청을 따르르 부원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정 우뻑야
1: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0: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엔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사탕에 아당을 주랴
1: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0: 그러면 네 무엇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을래 지금 털털 게살꽃 작은 희도령선은 데 먹으려느냐
1: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0: 아 매도 내 사랑아 그러면 네 무엇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을래 지금 털털 게살꽃 작은 희도령선은 데 먹으려느냐
1: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정권진의 도창, 이도령의 조상현, 춘향역의 김동해, 그리고 서용석의 대금, 박종선의 아쟁,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붓들마을님께서 우따리 풍물에 마음껏 고개춤을 추어봅니다. 업무 중에는 아쟁산조의 정갈함이 좋지만 책상 앞에서 잠시 벗어나게 하는 타악기 연주는 힘을 돋구어주는 맛이 느껴집니다. 하셨습니다. 네, 음악마다 특별한 맛이 다 있죠.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한갑등류 거문고 산조 준비했습니다. 한갑등 명인의 음악성 아주 뛰어나서 늘 가슴에 새로운 가락을 품고 있는 분이죠. 그런 흐름 가운데 만들어진 음악 한갑등류 거문고 산조 들려드립니다. 한갑등의 거문고 연주입니다.

별빛 아래 밤을 보낸 적이 있다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신비로운 세계가 고독과 정적에서 깨어난다는 사실을 잘 알 거예요. 샘물은 보다 맑게 노래하고 연못들은 작은 불꽃을 밝히지요. 산의 모든 정령이 자유롭게 오가고 나뭇가지가 자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신비로운 세계가 고독과 정적에서 깨어난다는 사실을 잘 알 거예요. 샘물은 보다 맑게 노래하고 알퐁스 도데의 소설 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면서 수요일을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

첫 곡으로 요 베빙의 연주 알라 듣고 왔습니다. 아, 오프닝에서 알퐁스 도데의 별 일부를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묘사를 보면 누구라도 상상력이 풍부해지곤 하죠. 긴 연휴를 마친 후라서 아직 일하는 작업 환경에 빨리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수요일일 테지만 알퐁스 도데가 묘사한 맑은 풍경처럼 낭만적인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문학과 음악, 미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을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보조배터리,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자, 음악을 듣고 수요일 코너 만나볼까요? 박민희의 비웃어주오.

박민희의 비웃어 주오 함께 듣고 왔습니다. 9832번 쓰시는 분, 4월 12일이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의 생신이셨는데 늦었지만 축하해 주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0: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사유하는 즐거움을 알려줄 함돈균 문학평론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0: 오랜만에 뵀는데 그 사이에 네. 개편이 되었고 네. 또 새로운 진행자로 제가
1: 네. 네. 네, 제가 가장 늦게 만나는 그죠?
0: 그런 것 같습니다.
1: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쭉 이 문화시대를 청취해 주신 청취자분들은 네. 이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 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오랜만에 이 시간 함께 해 주시니까 아, 새로운 청취자를 위해서도 또 저를 위해서도 왜 이 시점에 사유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먼저 소개해 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책에 관한 소개의 시간이긴 하지만 네. 책을 단순히 리뷰한다기보다는 책이 이 사유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데 제일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0: 네.
1: 이제 사유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라는 말하고 사유라는 말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은 드는 생각이 있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0: 네.
1: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편견이라든가
0: 네.
1: 자기도 모르게 전제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늘 맞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0: 네, 네.
1: 옳은 생각은 아니고. 그래서 그 드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객관화해서 점검해보고 또 훈련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네. 이제 사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책만큼 그 하는 생각, 사유를 도와주는 도구는 없는 거 없습니다. 그걸
0: 네.
1: 좀 도와드리는 책들을
0: 시간이다.
1: 좀 소개한다.
0: 네. 네. 처음에 듣는 생각이라고 제가
1: 듣는 생각
0: 듣는 생각
1: 네.
0: 생각
1: 네.
0: 소극적이고 능동적이지 않지만 그냥 불쑥 들어오는 생각
1: 자동적인 생각
0: 자동적인 생각
1: 네.
0: 에서 하는 생각으로
1: 네.
0: 네.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책과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제 북토크를 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로 독자들과 네. 만나셨나요?
1: 이게 이제 그 존재하지 않는 콘서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0: 네.
1: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북콘서트라고 이렇게 상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북콘서트가 아니고
0: 예.
1: 엄밀하게는 제가 이제 사유 콘서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명칭을 했어요.
0: 네.
1: 예, 제가 이제 이 세상에 제가 이 사람마다 각자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는데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기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한 20대에
0: 네.
1: 하면서 제가

0: 예, 읽히는 거는 장, 그 우리나라에서 그 계엄
1: 네.
0: 뭐 이런 어떤 사태가 있다 보니까 책 표지가 나오는 날 계엄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아직까지도 이 책의 출간 기념회도 하지 못하고 그냥 1년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더 많이 읽고 있는 그런 어떤 책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5월이 스승의 날, 어린이날 이런 어떤 게 있어가지고 배움에 대해서 새로운 배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저의 예, 좀 추상적인 생각을 넘어서가지고 그 사이에 제가 한 20년 동안 어떤 경험했었던 그리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문명의 어떤 상황하고
1: 계기가 있으실까요? 교육 운동가라는 게 뭘까요?
0: 교육 운동가는 이제 제가 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1: 예.
0: 그러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삶의 시간의 반 정도 이상은 거기에다가 제가 투신을 하고 있는 거죠.
1: 아, 그런가요?
0: 인생의 시간을 쓰고 있는 거죠.
1: 네.
0: 마음도 쓰고 있고 돈도 쓰고 있고
1: 예.
0: 성의도 발휘하고 있고
1: 네.
0: 예, 머리도 많이 거기에 움직이고 있고
1: 교육의 변화를 주창하는 것이 핵심이겠네요.
0: 네. 교육의 변화를 이제 주창하는 게 핵심이고
1: 네.
0: 예전에는 한국의 그 교육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불만이 있으면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사회 개혁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옛날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있고
1: 예.
0: 성의도 발휘하고 있고
1: 네.
0: 예, 머리도 많이 거기에 움직이고 있고
1: 교육의 변화를 주창하는 것이 핵심이겠네요.
0: 네, 교육의 변화를 이제 주창하는 게 핵심이고
1: 네.
0: 예전을
1: 넘어서 대안 제시가
0: 그렇죠.
1: 필요하다는
0: 예.
1: 거죠.
0: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제가 여러 기회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었는데
1: 네.
0: 문학이라고 하는 거를 뭐 이렇게 미사여구를 이렇게 뭐 분석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문학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관심이 많고 있느냐에 대한 하나의 그 샘플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비판을 넘어선 대안 제시가
0: 그렇죠.
1: 필요하다는
0: 네.
1: 거죠.
0: 그냥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작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민감했고 저도 거기에 관련된 책이 있거든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실천적으로 사회에서 뭐 분석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문학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관심이 많고
1: 맞아요.
0: 지난번에 저기 이번에 봤더니 그 세월호 기억식에서도 네. 사회를 보시더라고요.
1: 네.
0: 문학과 철학 이렇게 인문학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교육의 방식이 있어요. 지금 그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이제 좋은 출판사를 하시면서 작가들하고 특히 문학 작가들하고 되게 친하시게 됐잖아요.
1: 네, 네.
0: 그럼 저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뭐 돈 버는 친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글 쓰는
1: 문인들.
0: 친구들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런 친구들 특히 저는 이제 시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시를 쓰는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동유의 방식이 있어요. 지금 그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이제 좋은 출판사를 하시면서 작가들하고 특히 문학 작가들하고 되게 친하시게 됐잖아요.
1: 네, 네.
0: 그럼 저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뭐 돈 버는 친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글 쓰는
1: 문인들.
0: 친구들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런 친구들 특히 저는 이제 시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시를 쓰는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동료들이 한 편의 시를 쓰고 한 권의 시집을 낼 때 요즘은 뭐 짧게 시집 내는 시간이 좀 짧아져서 2년에 한 권, 3년에 한 권도 내지만 저희 선배 세대 때 그런 좋은 작가들은 뭐 7년에 한 권 낸다든가
1: 네.
0: 진은영 선생 같은 경우는 9년 만에 작년에 재작년에 시집이 나왔나요? 그러기도 했고 그 시간 동안에 한 편의 시, 한 권의 시집을 담기 위해서 말은 짧지만
1: 그렇죠.
0: 엄청난 거기에 독서량이 있고
1: 네.
0: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 인간
1: 고민.
0: 성장에 대한 관점, 인간의 고통에 대한 천착이 있어요. 그들이 대부분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어떤 교육에 대한 관점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1: 그런가요?
0: 네.
1: 예.
0: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뭐 저기 수미안과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다 교육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글을 쓸 때도 그 쓰는 방식도 참 독특하고 그걸 쓰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사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접했고 저도 그런 글을 써온 사람이다 보니까
1: 네.
0: 이런 인문학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좀 아주 새로운 뭐랄까 아주 새롭다기보다는 이미 존재하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교육의 어떤 방법들, 글쓰기의 방법들, 생각의 방법들을 새로운 시대의 학교에 도입하면 얼마나 좋을까.

0: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학교 설계에 참여하기도 하고 직접 그런 걸 만들려고 시도도 해보고 이런 것들 해왔죠.
1: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교육의 워낙 문제점은 아주 오래전부터 네. 지적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게 어느 시점에 투입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 네.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뭔가 새롭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고 새롭게 사유하는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고 전제를 해주셨을 때 그렇다면 지금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실까요? 그 원인 분석도 필요할 것 같은데.
0: 예, 보통 그냥 뭉뚱그려서 입시 교육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렇죠. 얘기는 너무 상투적이고 네. 저는 제가 쓴 이제 그 책이 초연결학교라는 건데 초연결학교라는 그 책의 이 네이밍과 관련해가지고 연결을 화두로 해가지고 그 문제를 생각해 본 책이에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책이 저 대안이고 그럼 이제 결국은 한국 교육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어떤 중요한 연결이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끊어졌냐면 나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졌고 네.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졌고 그다음에 시민성이라고 하는 그런

0: 이제 여기 국악방송 음악 좋은 음악을 많이 틀어주시는데 그 이민찬 씨 피아니스트 이민찬 씨가 이탈리아의 어떤 끊어졌냐면 나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졌고
1: 네.
0: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졌고 그다음에 시민성이라고 하는 그런 시 되게 화제가 됐죠 그 인터뷰가.
1: 네.
0: 그런 인터뷰하면 밑에서 저거 뭐 매국노다 뭐 그렇게 다른 그런 것들도 있는데 단세포적으로
1: 그렇죠.
0: 예, 그 아니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이민찬 씨의 그 고백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은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인문학 지금 강의를 하면서 그 로마 시대의 그 현자들의 철학 한국에선 많이 소개되지는 않은 사람인데
1: 네.
0: 그 스토아 학파의 철학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도 쓰고 있는데 그 스토아 학파의 그 현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1: 네.
0: 황제 네로의 스승이기도 했던 사람이고 스스로가 정치가이기도 했고 엄청난 그 글을 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연극에 대한 책도 썼고 뭐 근대까지 그 유럽 라틴어 문장의 교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1: 네.
0: 근데 이제 그분이 황제를 교육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스토아 학파의 그 현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1: 네.
0: 황제 네로의 스승이기도 했던 사람이고 스스로가 정치가이기도 했고 엄청난 그 글을 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연극에 대한 책도 썼고 뭐 근대까지 그 유럽 라틴어 문장의 교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1: 네.
0: 근데 이제 그분이 황제를 교육했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의 책은 제법 번역이 많이 돼 있는데 대부분 대화편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아주 돌직구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즉문즉설로. 당신이 배워왔던 공부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거를 당신은 어떻게 그걸
1: 증명하겠느냐?
0: 증명할 수 있겠냐? 이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 자신

0: 나를 나답게 하는 거니까 억압이 없이 얼마나 그 성장했겠습니까? 거기에 많은 답이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나 자신과 연결이 끊어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진 이제 이런 배움을 통한 시험, 엘리트 체제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이와 비슷한 일들을 또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늘 내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작년에 겪었었던 재채기 바로 그 계엄 당일날 그 표지가 나와가지고 다 황당히 이 책이 나올 수 있는 책인가 갑자기 당황을 해버렸는데
1: 그랬겠네요, 진짜.
0: 그런 문제도 그 궁극적으로는 이 배움에 대한 어떤 이런 좀 일신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와, 제가 사실 이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고 그 이후에 드릴 질문이 도대체 무엇과 무엇의 초연결이냐를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다 대답을
0: 네,
1: 해주셨는데,
0: 맞아요.
1: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나 자신과 세상과 또 시대 정신과 시민성과 이 모든 것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것과의 초연결이 되는 교육, 그리고
0: 네.
1: 그런 현장인 학교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0: 맞습니다.
1: 제가 들어보면 그러면 이걸 연결해 줄수 있는 것은 어떤 그 교육 방식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교육의 어떤 콘텐츠 내용 이것을 바꿔야 하는 걸까요?
0: 다 동시적인 거라고 할수 있죠.
1: 네.
0: 예, 동시적으로.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의 배움이라고 하는 게 세상하고 연결이 끊어졌는데 그 연결이 왜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결국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가 돼야 될 거예요.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연결할 때 무엇과 연결되고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접점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그 접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도 학교가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실제적으로 그런 현장, 그런 어떤 사람, 그런 어떤 경험, 그런 계기들과 연결해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커넥터 역할을 미래의 학교에서는 해야 된다. 이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설계 모형이에요.
1: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0: 네.
1: 이미 이제 그 시대는 넘어갔죠, 사실.
0: 맞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음악을 먼저 듣고 갈까요? 아, 그 전에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마마님께서 어제 사유 콘서트에 오셨었나 봐요.
0: 네네.
1: 만나 뵈서 좋았는데 오늘 또 뵈니 좋다고 말씀.

말씀 주셨고요. CKO 쓰시는 분은 함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집중하게 되고 빠져든다고 네. 이 시간을 또 이렇게 즐겨주시는 분들입니다. 자.

0: 한찬님 학창시절이 힘들었다는 인터뷰 봤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라고 아주 집중해서 지금 평론가님과 저의 대화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1: 네.
0: 자, 초연결 학교 이 책을 중심에 두고 사유를 나눠주고 계신데요. 궁금한 점은 그러면은 평론가님이 대안을 제시하신 이 초연결 교육 학교를 위해서는 뭐그 얼핏 상상해 보건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안학교 같은 방식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평론가님은 미래 학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더라고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네, 요즘은 미래 학교라는 말을 이제 쓰기도 하고,
0: 네.
1: 그다음에 그게 교육 현장 안에서 이 실질적으로 이게 담론으로 들어오기도 했고, 정부에도 그런 부서도 있어요, 교육청마다.
0: 그런가요?
1: 예, 근데
0: 예.
1: 저는 이 용어를 좀 일찌감치 미리 좀 빨리 썼죠. 예, 벌써 몇년 전부터 이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에 이 말을 썼을 때는 미래라는 말에 학교가 붙어 있으니까 대부분 미래 딱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미래. 예,
0: 테크놀로지죠.
1: 테크놀로지 떠오르니까.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도 이걸 처음에 문재인 정부 때 미래 학교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딱 이제 중요한 교육 의제로 들어왔을 때도 교실을 스마트 교실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좀

0: 이제 설립이 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는 그리고 고등교육 과정, 대학 과정의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사실은 비슷한 모양의 학교가 파주의 출판단지 파티라고 하는 디자인 그만한 형태의 파워를 지금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존 교육 제도가 그러니까 대안학교의 모델이나 그 힘이나 사이즈를 가지고 긴장을 전혀 하지 않는 적인 좀 어떤 한계에 좀 봉착해 있다고 할까. 예. 그리고 그 대안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에 대한 대체로서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 그렇죠.
0: 그만한 형태의 파워를 지금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존 교육 제도가 그러니까 대안학교의 모델이나 그 힘이나 사이즈를 가지고 긴장을 전혀 하지 않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역할이 있었지만 진짜 이제 파워풀한 역할을 하는 그런 단계님이 좀 지났다. 그리고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공교육에서는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그게 어느 정도 문제의식도 수용되기도 했거든요.
1: 네네.
0: 제가 미래학교라는 이름을 쓰는 거는 이렇게 좀 마이너리티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기존의 중심적인 이 메인스트림에 있는 학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음 단계로 전체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1: 네.
0: 그럼 어떤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느냐에 대한 그냥 진짜 시스템에 대한 제안이에요.
1: 네.
0: 제시. 그런
1: 네.
0: 차원에서 미래학교를 얘기하고 미래학교는 그리고 앞으로의 그 사회에 대한 사회를 이제 준비하고 거기에 적응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1: 그렇죠. 예, 근데 그런 한 인격체를 만들어내는.
0: 예, 예. 근데 대체적으로 그 미래라고 하는 담론이 근데 기술적인 담론이라든가 산업적인 담론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1: 네네.
0: 미래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런 기술과 산업만이 인간 삶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다양한 삶이 인간에게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는 것도 미래의 교육이 되는 거죠.
1: 자, 근데 여기에 제가 늘 저도 이제 학부모 입장으로서 늘
0: 네.
1: 궁금한 지점 하나가 있는데요. 뭐 다 좋습니다. 현재 그 한국 교육의 문제점 모두가 인지하고 있지만 변화될 수 없는 지점의 하나가 아까
0: 네.
1: 이제 그게 그 원인을 하나로 수렴하는 게 입시 제도.
0: 네.
1: 뭐 그게 좀 상투적이어서 그 이상을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렇게 초연결되는 교육을 하려면 어쨌든 무언가를 향해 가는 그 지향성,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이 입시 제도가 먼저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0: 네. 그런 걸 철학에서는 보통 아포리아라고 하는데
1: 예.
0: 포리아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리스어로 달이라는 뜻이거든요. 건너간다. 근데 이제 A를 앞에 붙이면 부정어가 돼요.
1: 네.
0: 그러니까 건너갈 수 없는 다리. 다리가 끊어졌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네, 네.
0: 이제 이런 지점이 한국 교육에서는 그 입시의 문제를 얘기하면
1: 그렇죠.
0: 어떻게 할 거냐.
1: 예.
0: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늘 거기서 막혀요.
0: 맞아요.
1: 예.
0: 저는 그냥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도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변화를 추구할 때 전면적으로

0: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학교의 모형들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이건 대학의 모델도 그렇고 중등 교육의 과정의 모델도 그래요. 꼭 대안학교라고 하는 걸 학교 바깥에 공교육 외부에다 두지 않다 하더라도 이 교육 공적인 교육 시스템 안에 다양한 어떤 선택의 가능성을 놓게 되면은 유일하게 저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입시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대학 이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를 성장시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학교를 우리 선택하겠다.
1: 네네.
0: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그런 걸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게 대학은 이 사회의 그 재생산을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유럽의 대학은 중세 때부터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의 층위가 있는데 정보, 지식, 지혜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예전에는 이 정보와 지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못 살던 시대에는 이걸 얻을 수 있는 게 학교밖에 없었던
1: 그렇죠.
0: 거야.
1: 예.
0: 그리고 또 고등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건 대학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정보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1: 다양한 루트로
0: 다양한 예. 루트로 얻을 수뿐만 아니라 네. 학교가 제일 늦어요. 너무 빨리 변하고
1: 네.
0: 그리고 학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6년, 4년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빨리 할 수 있는 속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 학교에서 대학을 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정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꼭 그걸 통해서만 돼야 되느냐 이런 의문도 네.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그러나 그럼 학교라고 하는 건 그러면 이거는 뭐 필요가 없는 거냐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학교에서 지금 배워야 되는 건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근데 원래 학교를 처음 만들었었던 사람들이 서양에서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었는데 기원전 5세기에 플라톤 같은 사람이 만든 학교도 있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리케이온이라는 유명한 학교가 있었거든요. 플라톤은 철학자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래 의사의 아들이었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굉장히 자연과학 지식이 많고 물리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설계한 학교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왜 우리가 라파엘로의 그림도 보면 플라톤은 손을 위를 가리키고 밑에 옆에 있는 사람은 아래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인데
1: 네.
0: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그 리케이온이라는 학교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실천적 지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건 정보와 지식이 아니고
1: 그렇죠.
0: 지혜는 세상과의 연결이 없으면 지혜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맥락이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생생한 앎에 대한 자기가 경험이 있어야 되고 뭐가 이 세상에 필요한지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최초의 학교를 설계했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1: 네.
0: 근데 한국에서는 학교가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그런 것이 실현돼 본 적이 없죠.
1: 지혜를 목표로 한 적은
0: 예,
1: 없죠.
0: 예.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저는 이런 걸 일종의 오래된 미래의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실현시켜보지 않은 그런 학교의 이상이라고 하는 게 21세기 시점에는 더 필요하다.
1: 네, 네.
0: 왜냐하면 정보와 지식이라고 하는 건 학교를 통해서 얻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것만 보게 되면 학교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어요.
1: 네, 네.
0: AI가 다 금세 가르쳐주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나 그

0: 발전시킬 수 있는 거기에 천착하는 것이 저는 네. 여전히 미래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초연결 학교의 맨 뒤에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미래 학교의 그 교실의 네 가지 모습을 제가 풍경을 좀 문학적으로 서술한 게 있는데 네. 그게 테크놀로지가 전혀 없는 학교의 네 개의 그 교실을 제가 거기다 보여줘요. 네, 네. 그래서 뭐 컴퓨터가 전혀 없는 보르스였던 걸 도서관이라든가 예. 책장 넘기는 소리만 있는 거예요. 그냥 아날로그. 또 하나는 학교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그 저는 정신분석을 통한 비평 그런 것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정신분석가의 상담실 같은 것들도 하나의 교실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미래에 제일 중요한 어떤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것이 마음의 문제가 엄청나게 이슈가 돼요. 그래서 미국의 그 좋은 학교들이 지금 학교의 변화를 만들어낼 때 교수를 차용하는 것보다 저렇게 마음의 고통을 치유해주는 어떤 사람들을 학교 안에다가 시스템적으로 도입하는 거. 네. 이런 문제가 학교 변화의 또 중요한 하나의 방향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네.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 책에는 저기 교육과 영성에 대한 얘기까지 심지어 있거든요. 네.
1: 교육과 영성.
0: 예. 하여튼 이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1: 예. 네. 아, 그 예상할 수 없는 부분까지 막 확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듣고 계신 분들 조금 궁금한 지점이 아,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초연결 교육과 그런 학교가 존재하는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0: 네. 그 이제 특히 저는 이제 그 대학 모델을 가지고 그걸 많이 좀 연구를 해 봤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사이즈를 좀 줄이면 이런 게 그 중등 교육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대학의 모델은 크게 유럽의 대학과 대학을 만드는 건 유럽에서 만들어졌지만 이제 미국에서 더 20세기에는 미국의 대학이 많이 각광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미래 대학이라고 하면 미래 학교라고 하면 미래라는 이런

0: 사람은 발상의 전환을 해서 건물 유지 보수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는 학교를 하겠다. 그래서 건물이 없는 학교를 생각을 한 겁니다.
1: 네.
0: 그럼 어디다가 하느냐? 사회에다가 한다. 그래서 전 세계의 7개의 주요 도시 그중에 한국도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네.
0: 인도에도 있고 아르헨티나에도 있고 뭐 그 헤드쿼터는 샌프란시스코인데 저도 거기도 헤드쿼터도 가봤는데 전 세계 7개 도시를 매 학기마다 이동하면서 그 지역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떤 첨예한 어떤 문제적 상황이나 도시의 맥락
1: 네.
0: 예를 들면 베를린에 있으면 베를린이라고 하는 건 뭐 세계 전쟁을 겪었지만 유럽에서 가장 강한 어떤 경제력을 갖게 된 나라다. 그 나라의 맥락 속에서 뭘 해야 된다. 뭐 인도에 가면 인도의 어떤 도시에 가면 그 인도라고 하는 곳에서 인구가 가장 아시아에서 많은 나라 중에 하나고 그러나 뭐 이런 어떤 인종적인 지금 뭐 그 종교적 갈등이 있는 나라는 어떻게 사는가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는 그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 맞는 것들을 그곳에 가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세상을 전부 다 연결시킨 거고 사회를 학교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모델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연결 학교라는 게 모토가 세상을 품은 학교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를 세상으로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사회 자체를 학교로 만드는 그런 사회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1: 네.
0: 저는 그걸 러닝 소사이어티라고 이해하거든요.
1: 러닝 소사이어티.
0: 예, 학습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초연결 학교의 가장 큰 비전은 사회 전체를 학교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 디자인하는 거, 사회 디자인을 하는 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좀 비전이에요.
1: 네. 아, 실제로도 초연결 학교를

를 통해 가지고 영성이라고 하는 걸 하지만 사회 제도 속에서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걸 훈련시킨 것이 바로 학교라는 제도예요, 사실은. 네, 네. 예. 그런데 우리가 학교라는 제도가 그런 영인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런 보편성에 대한 각이 그런 전체에 대한 그런 감각인데 이 영성은 확장되고 연결되기도 하지만 또 고향을 통해 가지고 내 존재가 업그레이드되고 성장되는 감각이기도 하거든요. 종교를 통해 가지고 영성이라고 하는 걸 하지만 사회 제도 속에서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걸 훈련시킨 것이 바로 학교라는 제도예요, 사실은. 네, 네. 예. 그런데 우리가 학교라는 제도가 그런 영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훈련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리스에서는 이런 뭐 기독교라든가 종교에 대한 것이 들어오기 전부터 학교가 만들어졌고 그런 것을 이미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교의 행위로만 그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계절의 여왕 5월. 어버이날을 이틀 앞두어서인지 곳곳에 카네이션 꽃들이 보이던데요. 선물 하나 고르는 것도 보통 센스가 필요한 게 아니죠. 유행을 따르자니 성의가 좀 없어 보일 것 같고 개성을 찾자니 취향에 맞을까 고민도 되고요. 하지만 선물 고르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을 향한 세심한 관찰과 마음 씀씀이에요. 평소에 이분이 어떤 색을 좋아했더라? 요즘 어디가 살짝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나무라의 해금 연주로 더 모먼트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리죠.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이유라의 해금 연주로 The Moment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선물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요? 어버이날 선물 때문에 인터넷 창을 몇 번이나 들락날락하고요. 건강식품을 할까? 아니면 역시 현금이 최고일까? 고민이 많이 되죠. 제 지인이요. 얼마 전에 어머니 선물로 최신식, 좀 더 안전한 손톱깎이를 샀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득 예전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대요. 요즘엔 눈이 침침해서 손톱 깎는 것도 일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사소한 투정들이요. 그걸 딱 기억해 놨다가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건넬 때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은요. 상대방이 어? 이거 내가 진짜 필요했던 건데 어떻게 알았어?

씻었다. 그리곤 그 물에 발을 씻은 후 걸레로 손수 고무신을 닦으셨다. 아버지에게는 고무신 외에도 다른 신발이 몇 개 더 있었다. 까맣고 반짝이는 가죽구두, 하얀 정구화, 그리고 사무실에서 신는 슬리퍼. 그러나 그것들이 걸레로 손수 고무신을 닦으셨다. 아버지에게는 고무신 외에도 다른 신발이 몇 개 더 있었다. 까맣고 반짝이는 가죽구두, 하얀 정구화, 그리고 사무실에서 신는 슬리퍼. 그러나 그것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일은 드물었다. 집으로 오는 시간이면 아버지는 마치 돌아오는 배를 타야 하듯이 하얀 고무신을 신으셨다. 하얀 고무신은 그렇게 아버지의 일부가 되어갔다. 우리는 지겨웠다. 그런데도 나는 아버지를 미워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인지 생각도 나지 않는 이유로 실컷 혼이 나고 울다가 잠든 날? 아마도 그날 이후였던 것 같다. 아버지를 미워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인지 생각도 나지 않는 이유로 실컷 혼이 나고 울다가 잠든 날? 아마도 그날 이후였던 것 같다. 얼굴을 만지는 손길에 잠이 깨어 실눈으로 보던 따스한 아버지 눈빛을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살게 된 것은 그 눈빛은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어 아버지와 나 사이에서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어디서나 나를 당당하게 만드는 힘의 근원이 되었다.

내 결혼식 날. 뇌졸중으로 불편해진 몸으로는 신부를 데리고 입장할 수 없다고. 작은아버지 손에 나를 맡기고 고개를 숙이시던 아버지. 오른쪽 몸을 못 쓰시면서부터는 하얀 배는 더 이상 아버지를 태우고 다니질 못했다. 오히려 불편한 다리에 힘겹게 매달려 벗어질 듯 벗어질 듯 아버지 뒤를 따라다녔다. 새 고무신이 사가갈 무렵 아버지는 떠나셨다. 발이 나는 날 스물여섯 맞상제인 나는 남겨진 어린 동생들과 젊은 엄마를 보며 아버지 영정 앞에 허물어져 내렸다. 향로와 저승 노잣돈이 놓인 제사상 앞에 엎드려 우는 내 눈에는 고무신 한 켤레가 밀려 들어왔다. 주인이 없어진 하얀 고무신을 안고 눈을 감았을 때 나는 환상처럼 구름이 뭉실대는 봄하늘로 아버지가 가시는 게 보였다.

염혜순 작가는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처럼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아 왔는데요. 2014년 한국수필 신인상을 받으면서 등단한 이후 정갈하고 따뜻한 시선이 담긴 작품들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독자들과도 소통을 해오고 있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담은 글, 염혜순의 수필, 아버지의 고무신 만나봤어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다하지 못한 효도에 마음 아파하는 효에 대한 노래 준비해봤는데요. 어버이 살아실제 만나보시죠. 강효주의 노래, 문신원의 건반연주예요.

건반 연주로 어버이 살아실제 전해드렸어요. 음악 들으니까 부모님 생각 많이 나시죠? 이번에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끝곡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부모님의 사랑과 또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곡이에요. 놀이터의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뭐 맞서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승리를 이끌어내고 마을에 다시 평화를 되찾는다는 연주곡 상상하시면서 감상해 보시죠. 구부녀의 긴 호흡인데요. 이지영의 가야금, 이용구의 대금, 허윤정의 아쟁, 강은일의 해금, 유경화의 장구 연주입니다.

네. 나를 정말 지그시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면 아, 이 작은 생명이 나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구나. 넋 있으세요? 그곳에 보면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맑은 눈동자가 있어요. 특별히 간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산책을 나가는 상황도 아닌데 나를 정말 지그시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면 아, 이 작은 생명이 나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게 전해지곤 하죠. 세상에 사랑은 가끔 조건이 붙기도 하고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반려동물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잖아요. 슬플 때는 가만히 다가와서 곁을 내어주고요. 내가 기쁠 때는 누구보다 먼저 꼬리를 흔들어주는 존재. 나를 빤히 바라보는

0: 가난조차 가리지 못한 그 지극한 효심의 현장. 구보녀의 그 소리를
1: 하루난 심청이 부친 앞에 단정히 꿇어한
0: 백인영의 가야금, 원장현의 대금이 어우러진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하루난 심청이 부친 앞에 단정히 꿇어앉아 아버지, 야, 오늘은 아무데도 가시지 마옵시고 집에 가만히 계시오면 제가 나가 밥을 빌어 조석공양 하오리다. 정아, 내 아무리 궁궁원들 무남동녀 너한 나를 밥을 빌러 보낸단 말이 될 말이냐? 어라 어라, 그런 말 하지 마라.

큰 자식 집에 두고 아버지가 밥을 빌면 남이 욕도

망 어미나 자랐으나

조지면 지원 헌내다

시장을 아끼지 않고 잊으면 혹은 먹고 가라. 심청이 여자 오듯 치운 방 우리 부친 다루기만 기다리니

0: 내도 않고 이지경이 웬일이냐. 너희 모친이 살았으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부친을 위로하고 진지를 잡수시게 한 후 세월이 여류하여 신청나이 벌써 15세가 되었구나.
1: 박송이 명창의 단아하면서도 깊은 소리.

0: 세상 봉사
1: 여기서 쿵 저기서 쿵 여기서 저기서 쿵 쿵 저기서 여기서 쿵쿵쿵 여기서 쿵 저기서 쿵 여기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여기서 쿵 저기서 쿵 여기서 저기서 쿵쿵 저기서 여기서 쿵쿵쿵

0: 잔치 날 아이고 봉사들 아이고 잔치 날
1: 아이고
0: 여기서 쿵 저기서 쿵 여기서 저기서 쿵쿵

이제는 시원한 음식이 절로 생각나는 계절이죠.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역시 냉면 아닐까? 한사발 들이켜면 가슴속까지 뻥 뚫리는 그 기분이요. 살아가는 일도 때로는 이 냉면 육수처럼 시원하고 명쾌했으면 싶을 때가 있죠. 꼬여있던 고민들도 가느다란 면발 풀리듯 스르르 풀려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오후가 얼음 동동 띄운 육수처럼 청량하고 또 개운하기를 바라면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의 선율 위에 춤이 더해지면 또 어떤 새로운 장면이 펼쳐질까요? 리 산조, 또 다른 무격이 5월 10일 일요일 오후 4시 국립부산국악원 연합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요, 가야금 산조의 명인 강태홍의 산조 선율에 현대적인 춤 언어를 더해 새롭게 풀어낸 무대인데요. 산조가 지닌 섬세한 흐름과 감정을 춤으로 시각화해 또 다른 감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입니다. 특히 이번 작품을 선보이는 윤여숙 무용단은

0: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1: 김봉영입니다. 기상청 통계
0: 네. 연휴 끝에 다시 시작한 일상입니다. 수요일 오후의 컨디션 여러분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1: 네, 피곤하시겠죠.
0: 그렇죠. 예. 피곤은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쌓은 좋은 추억과 또 에너지로 끌어올려 봐야겠죠.
1: 어떻게 끌어올려요? 끌어올려요.
0: 끓여서 올려.
1: 아, 끓여서 올려. 수증기다.
0: 끌어올려야지.
1: 아, 그래요.
0: 그럼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5월 6일 수요일이고요. 들소리의 뱃노래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긴 연휴가 끝나고 또 아이들은 학교로 갔고요. 또 어른들은 일터로 돌아갔지만은 네. 이 추억만 가득한 게 아니라 사실은 또 피로도 가득 쌓였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다시 툴툴 털어내야죠.
0: 네. 그렇습니다. 피로는 털어내고 추억은 또 잘 정리해서 간직하는 게 중요하겠죠.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은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난 연휴 동안 어떤 또 좋은 추억들을 만드셨는지 연휴 동안 가장 좋았던 순간들은 무엇인지
1: 맞아요.
0: 오늘 문자로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우물정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여러분들 연휴 동안 뭐 하셨는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추억들 문자로 남겨주세요.

0: 문자 기다리면서 자 바투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떡 하나 주면 앉아봐 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지금은 바투의 시대
1: 바투의 상사됩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

0: 197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과 동네네 가족이 동생네 가족이 같이 여행
1: 안마 받기 기대해도 될까요?
0: 안마 받기 아. 그 정도는 아이들이 해주지 않을까요?
1: 그쵸 뭐 네. 그냥 살살 한 5분 하고 이제 예. 됐지? 뭐 이러겠지 그게 어디야 뭐 네.
0: 197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과 동네네 가족이 동생네 가족이 같이 여행 같이 사랑하는 어머님을 모시고 미리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아. 어머니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세요 하셨어요.
1: 아유,
0: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셨군요. 어. 너무 잘하셨네요.
1: 아마 주말에 식당들도 제법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네. 잘하셨네요. 꼭 그 날짜가 아니더라도 스케줄이 좀 안 맞으면 미리 좀 땡겨서 하는 거 그게 더 좋죠.
0: 좋은 네. 날은 다 모일 수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날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0: 하려고 해도 한 두세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1: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기다리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내가 주차하고 들어갈게. 먼저 들어가. 애 데리고.
0: 의미가 없어, 의미가.
1: 얘기해서 그 용인랜드 있잖아요. 그 실시간 올라온 거 영상 보셨어요?
0: 못 봤어요, 못 봤어. 어마어마했겠지 뭐.
1: 그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주차장이야. 와.
0: 줄 수다 끝난다니까.
1: 살벌하더라고, 살벌해.
0: 뭐 하나 타려고 해도 한 두세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1: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기다리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내가 주차하고 들어갈게. 먼저 들어가. 애 데리고.
0: 의미가 없어, 의미가.
1: 그런 경우들. 아빠는 이제 그 차 안에서 계속. 아, 심리 아니. 엄마는 또 엄마 나름대로 그 인파 속을 뚫고.
0: 아기 잃어버릴까봐 또 그 챙겨야지.
1: 애 하나라도 태우겠다고 또 그 줄 서고.
0: 에이.

0: 정민아 외 여러분의 노래 연주로 예예예 듣고 왔습니다.
1: 네. 5784님께서 2층 복층 구조 주택에서 이사를 이렇게 오면서 책이랄지 음반 이런 거 많이 나눔을 했습니다. 책 음악 좋아하신 분들 만나서 즐거웠답니다 하시면서.
0: 그렇죠? 이것도 방법이네요. 네,
1: 조금 덜어내야 네. 네, 또 채울 수 있으니까.
0: 솎아내야 돼요.
1: 그렇죠. 잔소리꾼님께서 안녕하세요. 제가 그 이삿짐 그거를 제가 한 반년 정도 했었었는데 어허. 이삿짐 센터가 제일 싫어했던 게 1번이 책이래요.
0: 역시나.
1: 2번이 한

0: 또 살짝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뭐 그냥 집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죠.
1: 이럴 때는 다들 사람들이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배달 음식도 빨리 옵니다.
0: 맞아.
1: 한 집 배달 안 해도 돼요. 그래도 빨리 와요. 그냥 누운 상태로 딱 있다가 띵동 울리면 놓고 가주세요.
0: 맞아.
1: 놓고 가시잖아. 먹고 싶을 때 가서 딱 먹고. 맞아. 얼마나 좋아요.
0: 1607님께서 사람들이 많은 곳은 힘이 들어가지고 사람 없는 곳을 골라서 온천에 다녀왔어요.
1: 야.
0: 온천에서 먹고 놀고 자고 정말 푹 쉬었습니다. 딱 좋았었는데 집에 오니까 빨래가 한가득이네요 하시면서 빨래 그래도 휴식 취하셨으니까 네. 뭐 그거야 뭐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 거니까
1: 그렇죠. 한 방에 그냥 몰아넣고 네. 버튼 누르시고요. 잘하셨네요. 유산균 선물 드립니다.
0: 다 자기 식대로 네. 본인의 스타일대로 네. 뭔가 시간들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이번 그러게요. 연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덥지도 춥지도 않고 날씨도 적당히 좋아가지고
1: 정말 좋았어요.
0: 사람이 없는 곳 잘 찾아서 쉬었다면 이번 연휴는 정말 100점짜리가 아니었을까
1: 맞아요.
0: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이 문자까지만 볼까요? 네. 4608님 네. 진짜 아무데도 안 가고 집에서 그냥 마냥 쉬었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외식하고 그랬는데 돈도 아끼고 체력도 아끼고 만족합니다. 이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만 모르죠.
0: 네. 네, 미뤄야죠.
1: 미래일은 함부로 예측하는 거 아닙니다.
0: 공부는 좀 나중에 하는 거죠.
1: 네, 약속도 어기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근데 어떤 공부이실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1: 아이들 공부.
0: 아이들.
1: 네. 근데 어쨌든 너무 좋다. 가족 단위로 그냥 허리끈 풀고 집안에서 그냥 무조건 쉬는 거야.
0: 맞아.
1: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괜찮은 것 같아요.
1: 꼭 밖에 막 나가야 되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0: 자기 스타일대로. 맞아. 집에 있는 게 좋으면
1: 그러다가 밥 먹을 때 또 각자 모이고 또 각자 방에 들어가고
0: 맞습니다.
1: 이것도 좋은 것 같고요.
0: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RC9의 벙글다 듣고 오겠습니다.

0: 국악 신인 발굴 쇼 날 좀 보소 끼 좀 보소 끼룩끼룩 시간인데요.
1: 자, 오늘 만나볼 신인 끼쟁이는요. 알시구의 벙글다 듣고 왔습니다.
0: 네. 자, 바투의 상사디아 오늘 수요일 2부 국악 신인 발굴 쇼 날 좀 보소 끼 좀 보소 끼룩끼룩부터
1: 전공까지 함께한 네, 1호 제자이십니다.
0: 1호래요?
1: 1호.
0: 오호.
1: 임은별 양금 연주자와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고 보니까 은별 씨랑 네. 유누나 씨랑 약간 이미지도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1: 아무튼. 네. 맞아, 맞아. 그런 그 연주할 때 그 네. 발산하는 에너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0: 예.
1: 초집중하고 약간 그런 것들. 네.
0: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2부에서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끼로 매력 발산해 주실지 끼로끼로. 자, 국악방송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함께 해주세요.
2: 나면 바투가 달려간다.
3: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2: 정신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4: 커피 사고 싶다.
2: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2: 노래하고 싶다.
3: 이것저것
2: 이놈저놈
3: 묻지마
2: 따지지마
3: 우리 모두 바투한테.

0: 박기희, 박초월의 소리로 남도민요 농부가 듣고 왔고요. 아, 새로운 캐릭터 때문에 지금 내용 전달이 지금 조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1: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예, 예.
1: 알쓸신 K에서는 모내기 오늘 한번 다뤄봤고요.
0: 네.
1: 지난 4월 21일 충북 음성군의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전국의 모내기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0: 그렇습니다.
1: 서울 강남구 양재천에서는 5월 20일에 전통 모내기 체험 행사가 또 있어요.
0: 네네.
1: 모내기를 한 뒤에 며칠이 지나면 씨뿌리가 이제 나오겠죠.
0: 네.
1: 그러면 그 모가 착근하게 되면서 이제 모내기를 했다 이렇게.

0: 걸 네. 연마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더만. 손등을.
1: 예, 예.
0: 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훈련하시고.
1: 이게 만약에 태권도 학원이나 뭐 복싱
0: 학원. 아, 달라.
1: 예. 저 지금 그 가슴이 떨려요. 그 눈앞에서 보면. 짜릿해. 어떻게 이게 되지?
0: 야.
1: 그 유연함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 하여간 놀랍습니다.
0: 이거 되게 고수 중에 한 분은 이 손등을 네. 연마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더만. 손등을.
1: 예, 예.
0: 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훈련하시고.
1: 이게 만약에 태권도 학원이나 뭐 복싱 학원 네. 이런 것들처럼 이거 학원도 좀 보급화되면 좋겠다.
0: 그렇죠.
1: 예.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호신용으로도 굉장히 좋고.
0: 그치.
1: 그리고 이게 진짜 약간 춤 같기도 해가지고
0: 네.
1: 스트레스 완화에도 진짜 좋고. 자, 하여간 뭘까요? 자, 우리 전통 무예 목부린견, 택견, 편견 중에 하나인데요.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0: 정답은 2번이었죠. 택견이 정답이 네. 되겠습니다.
1: 1646님께서도 보기에는 뭔가 택견이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위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0: 그러게요.
1: 맞아요.
0: 그렇더라고요.
1: 그 힘이 없는 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유연성이에요.
0: 그렇더라고요.
1: 네.
0: 아, 저는 이거 충주교육지원청 잘하신 것 같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네.
1: 9554님 택견 아시면서 우리 큰아들도 어렸을 때 배웠었어요 하셨는데 진짜 좋아요.
0: 잘하셨네.
1: 배우기에도. 저도 근처에 학원이 있다면 저도 배우고 싶고
0: 네.
1: 아이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에요.
0: 네. 네.
1: 네. 네. 자, 이제 떡 선물의 주인공 선정하겠습니다. 6777님께 드릴게요.
0: 네, 축하드립니다.
1: 떡 선물입니다.
0: 떡 맛있게 드십시오.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1: 하!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 똑또르륵 똑똑똑

0: 사실 힌트가 어려워요.
1: 그러네요.
2: 자, 정답을 발표해도 될까요?
0: 네.
2: 자, 종묘대제 묘현내 친경내 중에 임금님이 직접 궁 안에서 경작지에서 농사를 짓는 의식, 요걸 맞춰주시면 되는데,
0: 네.
2: 정답은 3번 친경례가 정답이었습니다.
0: 그렇죠.
2: 친경례.
0: 조선시대 때는 이제 가장 또 대표적인 국가산업이 바로 농경 아니었겠습니까?
2: 농사죠, 농사.
0: 네, 농사다 보니까 또 임금이 솔선수범하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2: 그렇죠.
0: 네. 그리고 종묘대제는 이제 신주를 모시고 있는 그 종묘에 재례의식을 하는 걸 네. 종묘대제라 그러고
2: 네.
0: 묘현례는 종묘에서 이제 인사드리는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2: 네.
0: 자, 이제 유산균의 유산균 선물 주인공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유산균은 8213님께 유산균

0: 전통 기반 문화상품을 판매했다는데 명인들이 만든 K 굿즈니 이거 얼마나 멋지겠냐고.
1: 그렇지. 전통의 반전, 새로운 전통의 발견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이어지면 좋겠어.

0: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1: 절대 안 하는데 아이들끼리는 하더라고요.
0: 표현에 그런 게 있으니까.
1: 근데 이제 나는 유니크한 거, 나만의 어떤 느낌이 들어간 게 좋아 하는 분들은 진짜 이런 전통 문양의 K굿즈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5월 3일에 궁중문화축전이 마무리됐지만 연휴에도 관람객들이 진짜 많았대요. 우리 궁부터 해가지고 우리 궁에 내국인 외국인 할 거 없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그만큼 K굿즈 열풍이 또 뜨거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이번에 궁중문화축전에서 판매한 궁궐 응원봉이라는 것도 지금 구하기가 힘든 K굿즈라고 하고요. 이 나라의 경사나 외국 사신 접대를 위해 연회를 열던 경복궁 경회루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1: 네. 지난번에 우리가 삿갓 얘기도 했었는데 진짜 그 쓰고 다니는 양산 모자처럼 삿갓을 이용한 또 힙한 어떤 아이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0: 그렇죠. 진짜 네. 몰라 또 사람들이 또 개발을 맞아요. 해버릴지.
1: 맞아요. 그럼 모자부터 부채, 우리 전통 복주머니, 보자기, 뭐 머리끈인 댕기 같은 것도 진짜 인기 K굿즈라고 하고요. 앞으로 뭐 진짜 끝없이 나올 것 같은데.
0: 그죠. 무궁무진하죠. 네. 이제 시작이죠. 이제
1: 맞아요.
0: 시작.
1: 그만큼 우리가 전통이라는 걸 전방위적으로 잘 보존하고 유지해 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덕수궁 앞에서 그 앞에서 막 공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어제. 국악 그 창작 국악 하신 분들.
1: 네.
0: 어제 앞에서 막 공연도 하시고.
1: 버스킹 같은 거.
0: 예. 공연 뭐 관광객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예 아무튼 좋았습니다.
1: 우리 전통 자체가 지금 많은 인기 몰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0: 네.
1: 전통 음악으로도 잘 연결이 돼서 이 열기가 시들지 않고
0: 네.
1: 쭉 확산돼서 이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이제 끼를 좀 봐야지요.
1: 그 확산을 이끌 뿐이에요, 그죠?
0: 사실상 선두주자라고
1: 그렇죠?
0: 네,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자, 어떤 오늘 끼쟁이를 만날지 지금 함께 하시죠.
2: 날 좀 벗어,
1: 끼 좀 벗어, 끼룬 끼룬.

0: 말 좀 벗어
1: 끼 좀 벗어 끼룬 끼룬 자 오늘의 신인 끼쟁이는 말이죠 자칭 5분짜리 집중력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2: 하지만 친구 따라 양금을 만난 이후에 지금은 무려 4시간까지 집중을 할 수 있다고요 그 이상은 안 되나 봅니다 4시간까지인 것 같아요 자 양금 신인 연주자 임은별씨 오늘 끼룩끼룩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임은별 양금 연주자 임은별입니다
2: 아유, 반짝반짝 임은별 이거 음악 좋은데요 진짜 오늘 끼룩끼룩 바투의 상사대야 첫 출연이세요 네.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긴장되십니까
3: 네 방금 약을 먹고
1: 무슨 약이요
2: 그 심리 안정제처럼
3: 네 잠깐 심장 멈추는 것처럼
2: 네 긴장
3: 너무 긴장돼요
2: 그래요 표정은 되게 밝으신데
1: 라디오 방송은 처음이신가요
3: 네
1: 아 그래요
3: 제 첫 소원이었거든요
2: 소원이요
3: 네 소원이었는데
2: 바투
3: 네
2: 나오는 거요
3: 네 그래서 작가님도 되게 놀라셨어요
1: 그래요
3: 네
1: 아 바투의 상사대야 존재를 알고 계셨네요
3: 네 그게 소원이었어요
2: 진짜요 왜요 왜
3: 한번 출세해 보고 싶어서.
1: 제가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2: 아니 보니까 또 네. 우리 임은별 연주자님이 네. 양금 연주자이시죠. 네. 유누나 선생님의 네. 제자분이시네요.
3: 네 맞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양금을 배우기 시작했고 네. 선생님이 여기 많이 출연하셔서 제 맞아요. 소원이기도 했어요.
1: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2: 아무튼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자칭 네. 5분짜리 집중력의 소유자다.
3: 네.
2: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4시간.

0: 국악에 대해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1: 어머님이 국악하시면서요?
2: 네, 보통은 이제 내가 피아노니까 피아노를 배워봐라, 악기만 할 수
1: 양악으로
2: 있는데.
1: 가는데.
0: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취미가 꼭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음악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시작을 하게 됐고.
2: 그럼 가야금 전공까지 가신 거예요?
0: 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이제 예고를 갔는데 이제
1: 가야금으로?
0: 네, 가야금으로 갔어요.
1: 잘하셨네.
2: 게다가 또그 예고가 아주 좋은
0: 네,
2: 학교던데요.
0: 남원 국악예술고등학교
1: 아, 우리
0: 후배입니다, 제가.
1: 김봉, 아니 뭐 커피라도 하나 사셨어요?
2: 아, 오늘 알았어. 방금 알았어. 방금.
0: 방금
2: 아, 그래.
0: 알았어.
2: 미리 알았으면 좋았는데.
1: 그러면 사실은
0: 네.
1: 가야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0: 네.
1: 경쟁률이 좀 세잖아요.
0: 네.
1: 사실은 다른 전공에 비해서 살짝
0: 네.
1: 더센 걸로 알고
0: 네.
1: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셨으면
0: 네.
1: 가야금 전공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전공을 어떻게 하다가 바꾸시게 된 거예요?
0: 그때 양금 전공인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1: 당시에.
0: 예, 지금도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친구 따라서 이제 레슨실에 갔다가 윤은하 선생님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8시간 동안 친구랑 수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2: 정말 수업을
1: 8시간
2: 8시간을 한다고?
1: 한 명을
0: 아니, 쉬는 시간 없이 한 명이랑 앞에서 1대1로
1: 그거는 좀 심하지 않나?
0: 아니, 학대 아니에요. 그냥 서로가 이제 네, 서로가 이끌려서
2: 예, 서로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관계에 맞아서 한 건데 그게 가능한가?
0: 그만큼 집중을 했고 그 시간이 지난 줄 몰랐었어요.
1: 8시간이요?
0: 네, 제 지나고
2: 아, 네. 자, 지금부터 8시간 레슨하자. 이게
0: 이게
2: 아니라
0: 아니고,
2: 필요한 걸 하다 보니까 뭐야, 벌써
0: 네.
2: 8시간이 지난 거야?
0: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 사람이니까 서울 구경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눈치 보다가 약간 쉴것 같을 때 야, 나가자 했는데 아, 얼마 안 했잖아 했는데 8시간이 지난 거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1: 그 친구분도
0: 네.
1: 집중력이 어마어마하네.
2: 그 친구분은 지금
0: 양금하고
2: 있어요?
0: 네, 양금하고 있습니다. 양금이랑 타악 이제 같이 하고 있고
2: 어떤 분인지 그래도 한 번은 얘기해 주시면
0: 조재은이라고
1: 네.
2: 조재은 씨
1: 조재은 씨
2: 그랬다가요?
0: 네, 그리고 이제
1: 8시간 했어.
0: 네, 했어요. 네.
2: 그거 한 거는 이제 친구 조재은 씨가 한
0: 네.
2: 거지.
0: 근데,
2: 내가 한건 아니잖아.
0: 네,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알잖아요. 집중력이 짧고
2: 아, 5분짜리.
0: 네, 흥미가 있었던
1: 흥미가 있어야지
0: 네,
1: 되는
0: 맞아요.
1: 건데.
0: 네. 그래서 이제 그날 내려가자마자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 가야금 안 해. 나 양금 할 거야.
1: 와,
0: 이렇게
1: 얘기하면 엄마들 돌거든.
0: 맞아요. 맞아요.
1: 아니, 우리 딸이
2: 기껏 시켜놨더니
1: 도대체
2: 갑자기
1: 무슨 바람이 들어서 그럴까?
0: 똑같은 대사를 하셨어요.
2: 그쵸? 네. 게다가 지금이야 양금 전공자들이 많죠.
0: 맞아요.
2: 당시에는 거의
0: 없었어요.
2: 이걸 전공으로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0: 네. 친구 빼고 한 명도 없었어요.
1: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이제 얘기했어. 그랬더니
0: 네. 어머니께서는 일단 아까처럼 이제 말씀하신 거 똑같이 하시고
2: 예?
0: 그래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2: 아,
0: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2: 그래도 마음 많이 내셨다.
0: 네. 예. 그래서 저는 바꿨던 가장 큰 이유가
2: 네.
0: 선생님이 그렇게 제자를 그렇게
1: 열정적으로
0: 예, 끌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
2: 저도 이제 레슨을
0: 네.
2: 그 지금은 안 하지만 한동안 많이 했었기 때문에
0: 네.
2: 진짜 한 4시간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1: 진짜?
2: 내 몸 안에 기가 없어요.
0: 맞아요.
2: 내 기가 싹 빨려나가서
0: 맞아요.
2: 한 6시간 하잖아요. 알아눕게 됩니다. 진짜로. 윤은하 씨니까 가능한 거였어요.
0: 네, 맞아요. 선생님이니까 가능한.
1: 아무튼 그 열정이
0: 네.
1: 좋았었군요.
2: 그래서
0: 네.
2: 윤은하 선생님한테 가야지
0: 네.
2: 라고 마음 먹으신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친구도 가고 은별 씨도 갔어.
0: 네. 친구 따라 같이 간 거죠.
1: 그러면 아, 두 명이 제자를 놓고 또 네. 8시간씩 하는 거예요?
0: 네, 매일 이제 왜냐면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바꿨으니까
1: 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0: 입시가 얼마 안 남아서
2: 네.
0: 계속 이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1: 아...
2: 그때 당시 양금 전공으로 뽑는 대학이 있었나요, 많이?
0: 원래 서류상 한 군데도 없었고.
1: 그쵸?
0: 네.
1: 보통은 뭐 가야금으로 들어
0: 네.
1: 가야금 연주자들이 부전공으로
0: 네.
2: 맞아요.
0: 맞아요.
1: 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0: 네.
1: 저는.
0: 그래서 원서 접수를 하는 날 저희는
2: 네.
0: 당연히 이제 선생님이 중앙대를 졸업을 하셨으니까
2: 네.
0: 양금 되지 않을까? 그 너무 이제 준비를 좀 덜 한 거긴 한데
2: 네.
0: 안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1: 양금 연주자만.
0: 네. 아, 양금 파트가 아예 없고
1: 없다서요.
0: 원서도 이제 안 받는다.
2: 네.
0: 그래서 이제 컴퓨터실에 혼자 가서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 전화를 해서 어. 양금 전공인데

0: 지금은 어떻습니까? 양금 전공을 뽑는 대학들이 좀 많아졌나요?
1: 대학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2: 대학원뿐은 네. 아니고.
1: 네.
0: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그간에. 네.
1: 맞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0: 맞아요. 가야금과 양금은 사실 다른 악기거든요.
1: 네.
0: 주법도 다르고.
1: 맞아요.
0: 게다가 양금은 또 지 양금만이 줄 수 있는 그 매력이 네. 있는 전통 악기라서 네. 요즘에는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1: 네, 거의 100명 넘어갔습니다.
0: 양금 연주자만 네. 100명이 넘습니까?
1: 네.
2: 많다.
1: 와. 네.
2: 괜찮다 그 정도면.
1: 맞아요.
2: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문별 님의 라이브 연주가 기대가 되거든요.
1: 네.
0: 윤은아 씨도 여기 와서 이 자리였어요.
1: 네. 네.
0: 이 자리에서 라이브 연주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1: 네, 공부하고 왔습니다.
2: 그래요?
0: 모니터링 하신 네. 것 같고.
2: 몇 시간 했어요?
1: 두 시간?
2: 아, 짧네요.
1: 아, 쇼츠만 두 시간?
0: 네?
1: 쇼츠만 두 시간?
0: 쇼츠를 두 시간이 몇 번 짧게
2: 했네요, 거야? 짧게. 네,
1: 어떤 각도가 좀 괜찮게 나올까.
2: 아, 카메라 네. 자체 네. 테스트도 했었어요?
1: 맞아요.
2: 아, 그래요?
1: 선생님이 항상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0: 아, 네. 네. 중요하죠.
2: 오늘 그러면 어떤 연주 해주십니까?
1: 오늘 양금시나이에서 이제 자진모리, 휘모리 준비했습니다.
0: 양금시나이. 네.
2: 기대가 됩니다.
0: 너무 좋습니다.
2: 자,
0: 양금 시나이가 이게 윤은아 선생님이 만드신
1: 네,
0: 시나이 얘기하는 거죠?
1: 네, 네 맞습니다.
0: 좋아요, 좋아요.
2: 기대가 됩니다.
0: 네,
2: 자리해 주시고
1: 네.
2: 저희가 한번 예, 들어보겠습니다.
1: 네, 네.
0: 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아니, 아니
0: 평가 오셨어요?
2: 아니, 평가가 아니라 듣겠다고.
0: 아, 네. 듣겠다.
2: 리슨 하겠다.
0: 네.

0: 어마어마하시다.
1: 카리스마, 카리스마. 와, 잘해주셔. 이야. 아, 지금 뭐, 너무 사랑해요. 뭐, 멋져요. 예, 양금 여신 은별쌤.
2: 네, 지원우 씨.
1: 김채원님? 뭐, 아~ 이렇게 남기셨고. 그레라 님도 윤은아 님과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남기셨고.
0: 어마어마하시다.
1: 카리스마, 카리스마. 와, 잘해주셔. 이야. 아, 지금 뭐, 너무 사랑해요. 뭐, 멋져요. 예, 양금 여신 은별 쌤.
2: 네, 지원우 씨.
1: 김채원님? 뭐, 아~ 이렇게 남기셨고.
2: 아, 이게 필지, 구부릴지, 그리고 입을 조금 벌릴지, 아니면 입을 다물지. 다 이제 그 사람한테 맞는, 어울리는 표정들을 많이 캐치를 해주셨고.
3: 그런 것까지.
2: 네, 몸의 리듬도 하려고 같이 힙합. 그 노래 틀고 어머. 같이 힙합 이렇게 리듬하는 걸 좀 심오한 표정을 지어봐 했을 때 눈썹을 어떻게 찌푸릴지 이게 아, 필지 구부릴지 그리고 입을 조금 벌릴지 아니면 입을 다물지 다 이제 그 사람한테 맞는 어울리는 표정들을 많이 캐치를 해주셨고
3: 그런 것까지
2: 네 몸의 리듬도 하려고 같이 힙합 그 노래 틀고 어머. 같이 힙합 이렇게 리듬하는 걸 같이 했었어요.
0: 아, 그렇게 섬세하게 하다 보니까 8시간 하겠다.
2: 네, 맞아요.
1: 근데 또 배우는 입장에서는 몰랐던 걸 계속 알려주니까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2: 정말 재미있어요.
1: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2: 맞아요. 그리고 막 아이돌 이제 표정 직캠 같은 거 보내주시면서 네. 한번 초단위로 너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표정들을 캐치해봐 이런 것도 아~ 말씀을 해주시면서 좀 연주를 했을 때 확실히 양금은 판이 보이기보다 관객들이 보기에 저의 형태를 보잖아요.
1: 그쵸, 에너지를 보니까.
2: 네, 그래서 몸짓이랑 표정을 되게 많이 그쵸, 가르쳐주셨어요.
1: 그것도 연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네. 것 같고. 아,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어머님은 피아노 전공을 하셨잖아요.
2: 네.
1: 근데 또 따님은 그러니까 은별님은 이 양금을 하신단 말이에요.
2: 네.
1: 비슷한 악기를 하는 것 같은 거야.
2: 맞아요. 네 맞아요.
1: 결국에는 금속줄을 피아노도 해머링을 쳐가지고 네. 연주를 하는 거고
2: 맞아요.
1: 양금도 금속줄을 직접 스틱으로 치는 거니까
2: 네.
1: 그런 형태도 너무 비슷한 거
2: 맞아요.
1: 같고.
2: 시초인 악기여가지고
1: 맞아요. 어머니는 네. 은별님의 이 양금 네. 연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2: 어머니는...
1: 어떻다고 하세요?
2: 어머니는 항상 제가 1등이죠.
3: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네, 그죠? 맞아요. 아,
1: 우리 딸이 네. 최고지.
2: 꼭 성공해야 돼요. 너무 주변에 어. 자랑을 너무 하셔가지고.
1: 아 그래요?
2: 네.
1: 뭐라고 구체적으로 자랑하던가요?
2: 우리 딸이야 하면서 맨날 응. 유튜브 보내고.
0: 어, 그 말씀으로 다 했다. 이거 우리 딸이야.
2: 우리 딸이야.
0: 이걸로 끝이네.
2: 우리 딸이야.
0: 어.
2: 우리 딸이야.
3: 근데 이제 전문가가
2: 네.
3: 아니어도
2: 네.
3: 학부모님들
2: 네.
3: 부모님들은 사실 더 디테일하게 찝어내기도 네. 하거든요.
2: 아 맞아요.
3: 네. 혹시 이제 두 분이 엄마와 얘기 나눌 때도
2: 네.
3: 뭐 이렇게 기술적인 것들 양금할 더 이렇게 아~ 한번 해봐.
0: 피아노도 막,
3: 네.
0: 막

0: 맞아요.
1: 맞아요. 액션.
2: 네. 어. 그런 어떤 이야기도 좀 나눌 것 같기도 해요.
0: 일단 좀 몸짓을 네. 제가 조금 처음에 배웠을 때는 너무 뚝딱이라 이제 어머니가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 보는 사람이 편하다. 네. 지금은 너무 숨차 보이고 네. 그렇게 이제 캐치를 해주시더라고요.
2: 그래서 저는 오늘 보는데 윤은아 씨랑 겹쳐 보이면서도 네. 뭔가 또 윤은아 씨한테 없는 그런 뭐 부드러움?
1: 맞아.이
2: 좀 느껴졌거든요.
0: 감사합니다.
2: 그래서 부드럽기만 하려나 했더니 나중에 막 또 에너지가 터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에너지를 또 가

0: 그런 뭐 부드러움?
1: 맞아.
0: 이미 좀 느껴졌거든요.
2: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부드럽기만 하려나 했더니 나중에 막 또 에너지가 터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에너지를 또 가지기도 하거든요.
2: 맞습니다.
0: 그런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2: 고민을 되게 긴 시간 했던 것 같아요. 아하. 사실 처음에 시작
0: 어떤 고민 지점일 것 같긴 한데 네. 스승님처럼 잘한다 네. 라는 말이 네. 사실 굉장히 극찬이면서도
2: 맞아요.
0: 내가 이제 자립해서 아티스트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2: 맞아요.
0: 그게 또 족쇄이기도 하거든요.
2: 맞습니다.
0: 그런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2: 고민을 되게 긴 시간 했던 것 같아요. 아하. 사실 처음에 시작이 입시다 보니까 시험의 연속이었고 그쵸. 졸업할 때까지도 시험이었다 보니까 제 스킬을 더 늘리기보다는 빨리빨리 똑같이 따라해야 이제 잘할 수 있다.
0: 그쵸.
2: 이게 우선순위였어요.
0: 그게 제일 빠른 길이니까.
2: 네.
1: 답습만 하는 거죠. 네. 그때는.
2: 그래서 한번 시험을 봤는데 딱 그 심사 보신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네. 선생님이랑 똑같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칭찬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야 나를 공격해. 좋아하는 음악 리스트를 보면 네. 좀 서정적이고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갈래에서 너무 고민이 된다. 네. 또 한 방향을 가자니 또 한 방향이 아쉽고 근데 이제 어쨌든 다 하려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교수님께서는 일단 연습을 많이 하고 많은 걸 배워야 하고 그리고 이번 이제 공연을 기획을 하면서 이제 너가 하고 싶은 첫 시작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번에
1: 새로운 네. 어떤 장르가 나왔죠.
0: 네. 이번 공연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공연이에요. 그죠?
2: 네.
0: 어떤 공연이에요?
2: 차향 음악이랑 기획을 하면서 이제 너가 하고 싶은 첫 시작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번에
1: 새로운 네. 어떤 장르가 나왔죠.
0: 네. 이번 공연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공연이에요. 그죠?
2: 네.
0: 어떤 공연이에요?
2: 차향 음악이라는 공연인데요.
1: 차향 음악?
2: 네.
1: 차향 음악? 차향 음악이 뭡니까?
2: 이름 그대로 녹차 향기 네, 차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음악입니다.
0: 안 그래도 오늘 은별 씨가 오실 때 또 양손 가득 네. 차를 가져오셨어요.
2: 네.
1: 어떻게 하다가 차향 음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2: 이제 사실 외가가 이제 경남 하동에서 할머니, 삼촌, 숙모, 엄마가 이렇게 가족으로 녹차를 재배하고 그걸 이제 덮어서 차로 사업을 하세요.
1: 사업이에요?
2: 네.
1: 녹차 이게 사업이?
2: 네.
1: 그래요?
2: 대대로 이렇게 하게 돼서
0: 예.
2: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일하는 과정이랑 또 외부에서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네. 이런 과정을 담은 거를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느끼고 또 일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0: 예. 그쵸.
2: 조금 음악을 들으면서 차를 마시는 것처럼 좀 여유를 느꼈으면 좋겠다
0: 어허.
2: 해서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래서 어허. 차향 제목은 네. 차향 음악이고
2: 네.
1: 지금 보니까 1장, 2장, 3장, 4장으로 돼 있어요. 구성은.
2: 네.
1: 이걸
2: 네.
1: 직접 작곡하신 겁니까?
2: 작곡은 이제부터 차차 배워야 하고.
1: 네. 전문가에게 네. 의뢰.
2: 네, 전문가. 저희 박똑똑이라는 작곡가님.

0: 그 새벽산.
1: 네, 그런 느낌에 이제 해가 밝으면 좀 밝아지고 또 봄이 오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오빠는 정말 제 말을 너무 아름답게
2: 아,
1: 풀어서
2: 그래요?
1: 완성을 시켜주세요.
2: 아, 똑똑이님이 네. 오빠예요?
1: 네,
2: 오빠.
1: 똑똑
2: 아,
1: 연상이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을 가지고 이제 제가 양금에 맞게
3: 네.
1: 다시 이제 곡 작업을 같이 하죠. 이렇게 바꿔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서.
2: 그렇게.
1: 네, 그렇게.
2: 그러면 이 차향 음악이 1, 2, 3, 4장인데
1: 네.
2: 요게 총 런타임이 어떻게 됩니까?
1: 50분 구매합니다.
3: 총 50분이
1: 네.
3: 아니고.
1: 네.
2: 와, 그걸 이님이 오빠예요?
1: 네.
2: 오빠. 아,
1: 연상이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을 가지고 이제 제가 양금에 맞게
3: 네.
1: 다시 이제 곡 작업을 같이 하죠. 이렇게 바꿔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서.
2: 그렇게.
1: 네. 그렇게.
2: 그러면 이 차향 음악이 1, 2, 3, 4장인데.
1: 네. 네.
2: 요게 총 런타임이 어떻게 됩니까?
1: 50분 공연입니다.
3: 총 50분이요?
1: 네. 네.
2: 와, 그걸 이번에 공연하는 겁니까?
1: 네.
2: 5월 22일이죠?
1: 네. 5월 22일 오후 7시 반
2: 네.
1: 서울 도남문 국악당에서 하게 됐습니다.
2: 임은별의 차향 음악.
1: 네. 맞습니다.
2: 그렇죠? 아, 하동차와 양
0: 차 네. 마시다가 약간 기침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1: 맞아요. 차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0: 그러면 차향 음악의 특징들은 어떻습니까?
1: 일단 차향 음악 이번에 보여드리는 차향 음악은
0: 네.
1: 일단 사장까지 구성을 했는데 그거는
0: 네.
1: 이제 스토리를 사장으로 나눴고
2: 아, 스토리가 있구나.
1: 네.
2: 그러면 1장은 뭐예요? 1장은
0: 네.
1: 지리산의 아침 그리고 봄이 피어나는 느낌의 오. 이야기를 담았고
2: 지리산의
0: 뭔가
2: 아침.
0: 맑고
1: 네.
0: 쾌청할 것 같은
1: 네.
0: 느낌이요.
1: 경남 하동의 자연을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2: 아.
1: 네.
2: 그 양금 소리로.
1: 네. 네.
2: 그게 1장이에요. 1장.
1: 네, 그게 1장입니다. 네,
2: 지리산.
0: 2장 네. 한번 가볼게요.
1: 2장은 이제 할머니, 삼촌, 숙모,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봐왔잖아요.
2: 네네네.
1: 차밭에서 이제 더운데 찼다고 그렇게
0: 사투리 나와보
2: 사투리로 해주세요. 사투리로.
0: 너무 좋다.
2: 편하게
1: 차를 따고
0: 차를 따고
1: 네.
2: 차를 따고
1: 그 힘든 노동을 네. 이제 담은 음악을
2: 아.
1: 이제 담았습니다.
2: 노동요처럼
1: 네 노동요처럼
2: 아.
1: 타악이 네. 들어가면서
2: 네.
1: 계속 반복되는 그런
2: 아.
1: 음악을 담았습니다.
2: 아.
1: 네.
0: 루프 음악처럼
1: 네 루프 음악처럼 계속
2: 2장은 노동
1: 네 2장은 노동
2: 3장은요?
1: 3장은 이제 수확한 차를 갖다가 이제 삼촌이 가마솥에
2: 덮고
1: 네, 뜨거운 불로 엄청 덮거든요. 그만
0: 엄청 덮거든요.
1: 네.
0: 진짜
2: 엄청 뜨겁지. 그러면 그냥 땀 나지.
0: 그렇지.

0: 마지막으로 사장은 차향인데요.
1: 이게 이제 타이틀 같은 느낌이 나네요.
0: 네.
1: 예.
0: 네, 타이틀이고
1: 예.
0: 차향은 이제 1장, 2장, 3장, 4장의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 푸른 자연과 또다 같이 좋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차한 잔을 마시면서 그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을
2: 네,
0: 만들었습니다.
2: 사장이.
0: 네, 그렇게 해서 공연이 마무리되고 네.
2: 그럼 오늘 듣고 싶은 거는 저희가 제비 뽑기로 이렇게 하듯이 할수 있습니다. 너몇장 듣고 싶냐?
1: 3장.
2: 나 그래?
0: 저 1장이요.
1: 에?
2: 난 4장 듣고 싶었는데.
1: 아, 그래요?
2: 아, 오늘 1장 합니까? 1장?
0: 네,
2: 아,
0: 1장입니다.
2: 그래.
1: 4장 아니었어요? 대본에 4장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그래서 4장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2: 1장에 1장.
0: 1장. 네,
1: 그러니까.
2: 지리산의 아침.
0: 네.
2: 깨어나는 봄.
0: 제목은 산입니다.
2: 아, 제목은 산이에요.
1: 산.
2: 야, 근데 이 1, 2, 3, 4장을 다 듣고 싶다.
0: 네.
2: 그러면 이제
0: 공연 때
1: 도나무공원 가야지.
0: 네.
2: 5월 22일
0: 네.
2: 저녁 7시 30분에
0: 맞습니다.
2: 가면은 차향 음악을
0: 네.
2: 들으실 수 있고 연주 듣기 전에
0: 네.
2: 궁금한 게 요
0: 네.
2: 차향을 네. 만드셨잖아요.
0: 네.
2: 유누나 선생님이
0: 네.
2: 어떻게 말씀하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너무 잘했다 약간 이랬을 것 같은데.
0: 선생님 좋아하세요.
2: 그죠?
0: 네.
2: 나도 연주해도 돼. 약간 그러셨을 것도 같고.
0: 그 너무 영광이네. 같이 연주하고 싶어요.
1: 오. 네. 그럼 가족들은 일단 이 음악 들어봤나요? 할머니, 숙모,
2: 실제 노동하실 때 연주 딱 좀 좋잖아.
0: 아직 안 들렸어요.
1: 아직 못 들어보셨어요?
0: 그때 당일날 와서 이제.
2: 아, 다 오세요?
0: 네, 오세요. 그때 영상도 같이 이제 송출이 되거든요.
1: 영상 속에는 네. 누가 등장해요?
2: 혹시
0: 그냥 자연이랑 삼촌이 네. 차 직접 덮는 영상을 해서
2: 삼촌 나와요?
0: 영상에 나옵니다.
1: 영상에
0: 네, 그래서 뭔가 음악이랑 글로 봤을 때보다 영상이 있어야 약간 더 감정이입이 잘 될 것 같아서
2: 네.
0: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연주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2: 1장.
1: 아, 아까 주신 네. 차를 마시면서 들어야 되는데 이미 다 마셔버렸다. 네.
2: 알겠습니다.
1: 자,
2: 산
1: 이동을 네. 부탁드리겠고요.
2: 대박이야.
1: 저는 이런 서사가 있는 음악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게다가 차향.
2: 네.
1: 차의 향기가 나는 음악이다. 이거 얼마나 제목도 멋져요, 그죠?
2: 아, 약간의 튜닝이 좀 필요하신가 봐요. 아,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약간 그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 살짝 그 버징이
0: 네.
2: 조금 있더라고요. 요 점은 조금만 예,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튜닝이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1: 하동 가보셨어요, 하동?
2: 하동?
1: 네.
2: 가봤어요?
1: 그 녹차 봐. 전 가봤죠.
2: 못 가봤어. 이제 음악으로 가는 거니까 음악
1: 직접 가서 들으면 더 좋겠죠.
2: 그렇죠. 네. 가야죠. 네.
1: 하동의 어떤 자연 경관, 지리산 자락에 하동이 있거든요.
2: 네. 지리산은 그냥 바라보던 산이었잖아요.
1: 그 차밭에서 이 음악을 듣는다
2: 네.
1: 생각하시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2: 네.
1: 같아요. 자, 튜닝 끝나셨나요?
0: 네.

0: 드실 수가 없기
1: 네,
0: 때문에.
1: 맞아요.
2: 그러면 연주할 때는 지금 이 음악 MR로 그냥 갑니까? 아니면 라이브?
1: MR을 깔고 피아노 그 작곡가님과 같이
2: 아,
1: 연주합니다.
2: 그 연주자는 두 분인 거네요.
1: 네.
2: 나는 이게 보면서 양금이랑 루프 스테이션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1: 맞아요.
2: 들었었어요.
1: 윤은하 선생님께서 루프 스테이션 하고 계십니다.
2: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 가지고.
3: 2장에서는 안 쓰세요? 루프
1: 네.
3: 스테이션?
1: 2장에서는 정말 그 피아노, 장구, 양금 이렇게 세 대로 연주를 합니다.
3: 반복된 노동을 계속 이렇게 굴린다고 했었는데
1: 네.
3: 연주자분들이 직접 그럼 그런 역할들을
1: 네,
3: 해주겠네요.
1: 계속 선율이 반복돼서 정말 뒤로 가면 단순한 걸 치는데 몸이 힘든
3: 아,
1: 곡입니다.
3: 노동의 어떤 그런 고충들을 표현을
1: 네.
3: 하셨구나. 박똑똑님 똑똑하시네요. 3831님. 지금 박똑똑님이랑 또팀 활동도 하고 계시지 않나요?
1: 네.
3: 그죠?
1: 이번 공연을 이제 같이 하면서
3: 네.
1: 음악적인 게 너무 잘 맞다 보니까
3: 네.
1: 이제 퓨전 국악 듀오 오토온이라는 팀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3: 오토온.
1: 네.
2: 아, 오토온.
1: 네.
2: 난 5톤, 6톤, 7톤 할 때 그 5톤인 줄 알고 왜 5톤일까?
3: 트럭 생각하셨구나. 네. 청춘 마이 그때 처음 서로 만났다고요?
1: 네, 각자 다른 팀이었는데
3: 아, 네.
1: 이제 그때 합작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3: 다른 팀들끼리.
1: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음악이 내 스타일인데 좀 친해져 봐야겠다 하고 시간이 한 3년이 지났을 거예요. 지나서 이제 제가 이번 공연 때문에 조언을 좀 구하고 싶다. 근데 마음이 맞아서 음악이
2: 같이
1: 너무
2: 해보자.
1: 좋다. 같이 해보자.
3: 해보자.
1: 네. 그래서 이번에 서울 거리 공연단 구석구석 라이브로 이제 같이 첫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같은 계통의 악기고 아직은 이제 대중들에게는 양금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다가가자 해서 거리 공연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 차양 음악을 조금

0: 베이징 세계 양금 대회에서는 또 아주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고.
1: 너무 아름답게 적어주셨네요.
0: 왜 뭔데요 그러면?
2: 그러니까 개인의 상을 그렇게 되고.
1: 네, 개인도 타고 네. 이제 그때 1학년이었던 지금은 2학년인데 그때 1학년 친구들 5명, 2학년 1명 그리고
2: 고등학생.
1: 네, 고등학생 전통 예고 친구들이랑 그리고 예술센터에서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서 한국에서는 사실 학생이 이렇게 세계 대회에 나가는 게 처음이었어요. 네. 그렇게 세계 무대에 나가는 게 처음이었고 네. 거기서 이제 개인 부분은 다들 금은상은 휩쓸었고 그리고 그 지금 2학년 친구들 5명이 네. 팀 부문 대상을 타가지고 한국 대표로 이제 폐막식 연주도 했습니다.
2: 했고 네. 그분들의 그들의 네.

0: 네, 차향 음악
1: 네.
0: 기대됩니다. 어, 우리 끝 인사
1: 네.
0: 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2: 끝 인사.
1: 네, 뭐 지켜봐죠.
2: 만들고 있는 중인 네. 거고. 그래서 네. 앞으로 10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자, 5월 22일 도남은 국악당에서 연주를 여러분
1: 네.
2: 됐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마무리 좋았어.
0: 은별 님.
2: 네.
0: 저희도 응원할 거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1: 네.
0: 예,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2: 끝 인사.
0: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2: 네.
0: 네. 끝 인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여러분 하면서.
1: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양금 연주자 임은별님과 함께했습니다.
2: 아, 너무 매력적인 또 은별 씨 만나서 좋다. 오늘도 행복한 방송이었어요.
0: 네, 긴 연휴로 약간 그 피로가 쌓였을 수도 있는데요.
2: 네.
0: 오늘 이 연주로 피로도 쫙 해소가 되시길 바라면서
2: 네.
0: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투 시대.
2: 파투의 상사대입니다. 내일 봬요.
0: 오늘 이 연주로 피로도 쫙 해소가 되시길 바라면서
2: 네.
0: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투 시대.
2: 파투의 상사대입니다. 내일 봬요.

우리도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흥보가 중 유색 황금 눈 대목을 안숙선, 안옥선 두 분의 가요는 병창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비는 음력 3월 3일인 삼진날에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강남으로 떠난다는데요. 제비에게도 5월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합니다. 4월 무렵에 한국에 도착한 제비들은 진흙과 짚을 물어다가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5월 중순 전후에 알을 낳고 육아에 집중한다는데요. 봄이 되면 제비 둥지를 촬영하고 관찰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이 제비 둥지를 찾아 기록하는 모니터링단도 모집하던데요. 이 제비도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처마 있는 건물이 많이 사라졌고 둥지의 재료가 되는 진흙을 구할 수 있는 습지나 농경지도 줄어들었고 기후 변화 역시 제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제비도 사람도 집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집이 됐으면 좋겠다. 집 말고요. 예, 마음의 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남도 작가 화초 사거리 보내드릴 텐데요. 박양덕 외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0: 박양덕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 잡가 화초 사거리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신표현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지난 시간에는 정권진 명창의 소리로 적벽가 중에서 조자룡 활 쏘는 대목,
2: 예, 대세가 들어온다.
0: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노랫말을 풀어보고 그 속에 담긴 뜻도 만나보는 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오늘도 한국음반아카이브 연구소장이신 배현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지난 시간에는 정권진 명창의 소리로 적벽가 중에서 조자룡 활 쏘는 대목을 들었는데, 오늘은 어떤 곡을 소개를 해 주시나요?
1: 기왕 적벽가가 나왔으니까, 네, 적벽가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0: 네.
1: 적벽가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목이 어떤 대목 같아요?
0: 적벽대전.
1: 적벽대전. 네,
0: 불 지르는 대목이라고 보통 저희는 이제 이야기합니다만. 그 예, 예. 대목.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 이제 제가 나왔던, 예, 조자룡 활 쏘는
1: 활 쏘는 대목.
0: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웅들이 등장해서 뭔가 샥샥 무찌르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1: 네. 소리가 굉장히 박진감 있고, 네네네네, 활달하고 또 그 아주 남성적인 그런 스케일이 있는 소리니까, 네, 그런 대목들을 요즘 분들이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저 장단도 빠르잖아요.
0: 네네네.
1: 아주 그냥 굉장히 그런 화려한 소리인데 그런 대목도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세타령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0: 예예,
1: 또 삼고초려도
0: 이렇게 첫, 많이 첫 대목, 네, 예, 처음 나오는
1: 그것도 아주, 예, 그 춘향가로 치면 적성과 비슷한, 네네네, 그런 아주 아주 화평한 그런 좋은 대목이잖아요.
0: 네.
1: 그런데 제가 일제시대 때 유성기 음반을 쭉 이렇게 저 검토를 해보면 가장 많이 녹음된 대목이 뭐냐면 군사설움 타령이에요. 적벽가의 다른 대목들은 거의 많이 녹음이 잘 안 되는데,
0: 예,
1: 군사설움 타령은 왜 그 부모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중음악하고 사실은 정서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류명창들이 적벽가를 취입했다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군사설움 타령을 취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변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대목들이 좀 옛날처럼 그렇게 녹음이 되고 따로 녹음이 되고 뭐 그런 건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군사설움 타령 나오면 사람들이 심세를 많이 하죠.
0: 네네.
1: 아주 서정적인 대목이고 그렇잖아요.
0: 이게 그런데 이제 군사설움 타령이면 선생님, 적벽가 하면 이제 주인공이 뭐 예를 들면 유비, 관우, 장비, 조조, 뭐 조자룡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있는 영웅들이, 예, 예, 나오고, 군사는 한 군사 혹은 또 한 군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생님.
1: 무명이죠.
0: 뒤에는 이제 뭐 물론 이제 화영도 대목 가서는 이름이, 네, 나오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초반에 이렇게 군사 소름 타령에서는 한 군사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군사인 줄 알지. 그냥 그 있잖아 누가 이렇게
1: 이렇게 얼굴 없는
0: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근데 이게 참 재미나는 게요.
0: 네.
1: 그 적벽가를 이렇게 전체 구조를 놓고 보면 영웅 호걸이 나오는 장면이 있고,
0: 예,
1: 지금 말씀한 대로 또 한 군사가 나오는, 예, 이름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0: 왜냐하면 이야기 구조는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예. 적벽가에 나오는 이야기는 저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1: 그런 것 같아요. 네,
0: 그게 한군사 나오면서 또 한군사 나오면서 예, 하는 그 예. 얘기 그다음에 군사 전구한 데 있죠. 네네. 뭐 박달레인이 허무적인이 예. 나오는 그 얘기는 삼국지연의에는 전혀 없죠. 없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가다가 패잔병들이 그 점거를 한다는 얘기가 있음직언 하지만은 네. 적벽가에 한 그 삼국지 한 장면으로 있음직언 하지만은 원작에는 없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목이 전부 다 이런 대목이 기본적으로는 적벽가의 기본 구조이고 네. 적벽가가 인기가 있으니까 양반들도 이제 많이 듣고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양반들이 좋아하는 인물을 끼워넣은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제갈공명이죠.
1: 예, 예, 예.
0: 왜냐하면 제갈공명은 양반들에게 있어서는 롤모델이죠. 예. 지혜롭죠.
1: 네, 네, 네.
0: 지략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사욕을 차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임금을 위해서 헌신을 하잖아요. 예, 예. 나라를 위해서 결국

0: 그걸 한번 마음속으로나마 한번 네. 이렇게
1: 소위 말하는 풍자와 해악이라는 게 가장 잘 드러나는 인물이죠.
0: 속으로 이제 화풀이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나 조조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관훈장을 영웅으로 더 부각시키기 위한 상대적으로, 그런 예.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원작의 그 성격과는 상당히 다르게 이제 작품을 구성을 해놓은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거는 원작을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1: 예, 예.
0: 근데 이제 그 작품을 원작 그대로 하면 그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 이 관훈장은 신성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격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적벽가의 작품 자체가 성격이 출발부터가 좀 두 가지 갈래로 이렇게 작품이 구성이 돼 있어요.
1: 적벽가를 좋아해서 옛 음반들 찾아보시는 분들 중에 옛날에는 적벽가가 없던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예. 제목이 화영도.
0: 예, 화영도 타령이라고 예. 나와 있으니까 화영도 전집 뭐 이렇게 예. 돼 있으니까.
1: 적벽가는 없나 봐. 약간 이렇게 예. 생각하는 경우.
0: 적벽가가 많이 녹음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전집물로 이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 화영도 전집이 1935년 이 무렵에 가을쯤에 아마 연말쯤에 녹음이 된 것 같은데 그 이듬해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1: 예.
0: 여기에 참여한 명창들이 대명창, 쟁쟁한 명창들이에요. 이동백, 김창룡, 정경열 오명창 중에 예. 세 분이 들어갔죠.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어요. 이제 조학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연배는 거의 그 오명창하고 거의 비슷한 연배예요. 예. 그리고 이 조학진이라는 명창은 굉장히 그 옛날 소리 스타일을 배운 분이에요.
1: 네.
0: 정춘풍 명창의 소리를 이었다고 지금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던 분인데
1: 네.
0: 이분은 그 말하자면 저 판소리 전문 소리꾼으로 활동했던 분이 아니라 다른 생업을 종사하면서 판소리를 했는데 왜냐하면 판소리가 그렇게 세속적으로 장사하는 건 싫다. 소리 가지고 장사하는 건 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생업에 종사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소리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있었던 분이고,
1: 네.
0: 근데 소리가 고풍스러운 소리를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네 분이 들어가고 이제 젊은 여류 명창이 두 분이 이제 더 들어가는데 임소향, 문현향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데 그 배역의 역할은 아주 적어요. 그래서 대명창들이 녹음했던 이 장면인데 그 가운데 뭐 유명한 대목들은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1: 네.
0: 제일 안 듣는 대목. 그런 대목도 찾아서 들어보면 또 나름 재미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군사 점고 대목을 여러 명이 나오잖아요.
1: 예.
0: 한 사람씩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1: 네네네네. 그러면 군사 점고 대목을 들어볼 텐데요. 1935년에 녹음된 화용도 전집 중에서 군사 점고 첫 번째 대목이고요. 정정렬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2: 양로지평 다다라 불로와 어환하며 정의지 여자오되 군불 택제이면 이국으로 여자하여 장불지배

0: 되었구나.
1: 정정렬 명창의 소리로 군사 점거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아주 옛 소리의 어떤 그런 발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중간 소리들 들어보면 요즘 소리와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선생님.
2: 정정렬 명창의 그 창법이라는 게 그 예.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정렬 명창은 70년대생이거든요. 예. 그 이동백 명창은 60년대생이고 또 김창원 명창은 50년대생이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 오명창 세대로 놓고 보면 가장 후배에 속하죠. 그리고 정정렬 명창은 뭐 지금 그 들어보셔서 느끼셨겠지만은 몸이 굉장히 구성지잖아요. 예. 수리성계통이 아주 그 표준적인 그 수리성계통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해요. 정정렬 명창이 목이 나쁘다고 떡목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은 하나만 한 측면만 보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정정렬 명창은 뭐 지금 그 들어보셔서 느끼셨겠지만은 몸이 굉장히 구성지잖아요. 예, 예. 수리성계통이 아주 그 표준적인 그 수리성계통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해요. 정정렬 명창이 목이 나쁘다고 떡목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 그건 사실은 하나만 한 측면만 보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정렬 명창이 상청을 송만감 명창처럼 그렇게 시원스럽게 지어를 올리지는 못하잖아요.
1: 근데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떡목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아요? 다 그렇지 않나요?
2: 지금 보면 그렇긴 하네요. 네.
1: 그러니까 항우를 기준으로 두고 나머지 장수들 보고 아 저 장수들이 힘이 없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
2: 글쎄 말이에요. 네. 네. 뭐 항우 보고 기운시댄 말은 그 하나만한 소리죠. 근데 정정렬 명창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굉장히 중화성이 좋아요. 중화성은 정정렬 명창을 덮을 명창이 없어요. 네. 근데 사실은 남창으로서는 이 중화성이 줘야 되는 거거든. 네. 이렇게 굉장히 소리가 좋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그 당시에 정정렬 명창의 소리를 굉장히 그 현대적인 소리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목을 많이 쓰는 거예요. 네, 네, 네. 특히 목을 이렇게 굴리는 목을 많이 쓰잖아요. 네. 흔히 방울목이라고 그러죠. 목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네, 네, 네, 네. 그 소리를 내는 그 방법인데 이동백이나 송만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리를 안 쓰죠.
1: 소리를 이제 쭉쭉 펴서 하시나요?
2: 예, 쭉쭉 펴는데 네. 정정렬 명창이 이렇게 목을 흔들어서 이렇게 굴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법이 옛날 소리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점잖지 못하다 그러고 또 대중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테크닉한 소리니까 화려하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그렇게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정정렬 명창의 소리는 아주 그 말하자면 극성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구성진 수리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저 연습을 많이 한 목소리잖아요. 정정렬 명창이 뭐 하도 뭐 그런 얘기를

0: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소리 배우라 그런 얘기도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그래요.
1: 참 상징성이 있는 소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군사점고 대목 이 사설을 노랫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이 대목은 군사점고로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서창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 이제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1: 배경을 설명하는
0: 배경이고 이제 그 서창에 해당하는 건데 군사점고가 순 재담 소리로 보통 알고 있기

0: 사용을 못한다면 임금을 적에게 넘겨주는 꼴이고 군주가 장수를 가려서 쓸 줄 모르면 나라를 적에게 넘겨주는 꼴이다 하는 이야기를 변형시켜서 지금 여기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예. 거예요. 순서가 맨 뒤에 한 것을 맨 앞에 갖다 놓은 것.
1: 군불택장.
0: 예. 예. 임금이 장수를 선택해서 잘 활용하지 못하면 나라로서 여좌하요. 그런데 여적이란 말이 변형된 거예요. 나라를 적에게 넘겨준 꼴이 네. 된다는 말이야. 그다음에 장불 지병이면 그런데 장불 그 지병이란 말은 장수가 병사들을 잘 알지를 못한다면 네. 그 병사들을 잘 알아서 능력을 알고 그 운영을 잘 하지 못하면 그 졸로서 여적이요. 그러니까 그 졸병들을 자기 병사들을 적에게 넘겨준 예. 꼴이다 그 말이죠. 그다음 졸불가용이면 이기졸로 여적하라. 병사들을 잘 사용할 수가 없으면 그 병졸

0: 그러니까 백공천창이란 말은 여러 군데 상처를 입고 다치지 않은 데가 없이 막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태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상처투성이를 가지고 백공천창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것이 사람의 신체가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는 뜻도 되지만요. 그 외에 어떤 일이 잘못돼 가지고 그 조직이라든지 뭐가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 있죠.
1: 네.
0: 그럴 때도 쓰는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그 저 어떤 조직이 막 만신창이가 돼 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조직들도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백공천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변형이 됐는데 전쟁터가 되고 하니까 백골천창으로 이렇게 변형이 된 것 같아요.
1: 네. 불에 타서 검은 군사는 반신불수 볼 수 없고. 네,
0: 반신불수는 몸의 절반을 네. 못 쓰는 게 반신불수인데 아마 화상을 입었나 봐요. 적벽 네. 화전에서 아마 화상 입은 것 같아요.
1: 깨낀 활 들어 맨 놈, 깨진 퉁노구 맨 놈. 네,
0: 깨끼니까 꺾인의 예. 이몸 동화 역행 동화고요. 꺾인 활을 들어 맨 놈. 활이 꺾여버렸으니까 이건 쓸 수 없는 활이잖아요. 예. 그다음 깨진 퉁노구 맨 놈. 퉁노구라는 게 퉁이라는 것은 좀 품

0: 말이 이제 절름절름 하는 말이고요.
1: 예.
0: 벙치라는 게 벙거지예요.
1: 예.
0: 아까 말씀하시던 그
1: 전립.
0: 전립.
1: 예.
0: 그 옛날 군사들이 쓰는 모자인데 그걸 이제 줄여서 이제 벙치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그 이 벙거지 꼴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그 요리할 때도 쓰죠. 전립 뒤집어 놓은 것처럼
1: 예.
0: 생긴 소질이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벙거지 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그렇게 생긴 먹은 것이 이제 벙거지입니다.
1: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팔이야, 우리 고향을 언제 갈 거나 사면에서 울음을 울고 들어오니 조승상이 분을 내야 사생이 유명커던 곡성이 웬일이냐. 만일 다시 우는 자는 군법으로 참으리라.
0: 예, 군법으로 사생이 유명커는 사생이라는 게 도대체 곡성 울음소리가 웬일이냐 이 말이 예. 더구나 군대에 싸우러 나와가지고. 예. 다시 우는 자는 군법으로 참하리라. 참이라는 게 목을 벤다는 뜻인데 네. 이 군법이라는 게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집행을 하는 건데 당장 죽이겠다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1: 정욱이 호명하야 군사 이름을 부르는 네.
0: 호명이라는 게 이제 하나씩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군사 점고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대목은 군사 점고가 시작되기 전
1: 네네네.
0: 서창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도입하는 그런 노래다. 여기서부터 이제 군사 점고가 시작이 되는 건데
1: 네.
0: 정정령 명창의 소리가 아주 좋죠.
1: 백공천창 때문일까요? 요즘의 소리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직접적이고
0: 네.
1: 뭔가 좀 더 살벌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전쟁 분위기가 더 나는 것 같아요.
0: 근데 지금 전하는 적벽가가 박봉순 선생이 전하는 적벽가하고 정권진 선생이 전하는 적벽가가 있는데 이 적벽가는 지금 전하는 적벽가하고는 다른 더
1: 네네.
0: 옛날식 적벽가라서 지금에는 없는 사설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1: 네.
0: 그래서 정정렬 명창이라든지 이동백 명창의 적벽가가 제대로 좀 전해졌으면 참 좋았겠는데
1: 네.
0: 너무 아쉬워요. 이런 소리들이 사라진 것이.
1: 귀한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정렬 명창의 소리로 적벽가 군사서름 대목, 군사점고 대목 다시 보내드리고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양로지평 다다라 불로와 어환하며 정의지 여자오대 군불 택제이면 이국으로 여자하여 장불지배이면 이기졸로 여자가요 졸불가연이면 이기졸로 여자가라 하였으니 군사 점고나 하여보사이다. 그리하여라 연인하니 정의지 기두르며 고초설에 난지 허튼구

0: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여러분의 국악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호출부 HLQAFM 여러분의 국악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옥내, 채정내 이 세 분의 명인을 꼽죠. 오늘은 그 중에 두 분이 함께한 굼입니다. 김대래, 조공래 두 분의 굼으로 들어볼 텐데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신하위 굼 들어볼 텐데요. 진도 3대 하면 김대래, 조공래, 채정래 이 세 분의 명인을 꼽죠. 오늘은 그 중에 두 분이

절대의 어떤 그 날 서 있음 이런 것들도 분명히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요. 중간에 나오는 아쟁이 대단히 큰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런 음원이기도 합니다. 신하위, 군, 김대래, 조공래 두 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la la la la.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남창가곡 개면조 편수대엽 진국명산을 이동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경기 작가 선유가 보내드릴 텐데요. 이윤주의 소리입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외국인 최초 판소리 완창 공연 마포로르 소리의 길을 걷다가 5월 12일 일요일 오후 3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에 오르는 마포로르는 30이 넘는 나이에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긴 시간 수련해온 소리꾼들과의 간극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국예술종합학교 판소리 전공 외국인 최초 학사 졸업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이어온 끝에 이제 인생의 목표였던 완창 무대에 서게 된 건데요. 한 사람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진심이 담긴 소리, 직접 마주한다면 더욱 깊게 전해질 것 같은데요. 의미 있는 이 도전을 가까이에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스승과 제자, 그 사이를 이어온 시간과 음악, 그 특별한 이야기를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35회 정기연주회 창작위촉곡 시리즈

절기 입하가 지났습니다. 입하 절기는 보통 어린이날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본의 아니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은근슬쩍 묻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농사꾼에게만큼은 절기가 농사의 때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죠. 입하가 지났다는 건 더 이상 서리가 내릴 일은 없을 거란 얘기고요. 그동안 서리 맞을까봐 비닐하우스에서 곱게 키운 모종들을 이제는 본밭으로 옮겨 심을 때가 온 것인데요. 아늑한 온실을 벗어

추노 가랑의 연주로 봄의 끝자락에서 입하 중 일부 들으면서 5월 6일 수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지난 금요일 노동절부터 어제 어린이날까지 중간에 월요일 하루 징검다리가 있긴 했지만요. 월차나 연차 같은 걸 잘 활용해서 긴 연휴로 보낸 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연휴가 끝나니 마치

있던 모종들도 거친 들판으로 나가야 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연휴에 온실을 나와 다시 밥벌이의 현장으로 돌아오길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영기님 생신 축하드려요. 김인설님께서는요. 6시 맛있는 라디오 할 때 신호 왔어요. 만나죠. 김영기님께서요. 오늘 생일을 맞아 저녁 시간에 맛있는 라디오 만나게 함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세요 해주셨는데요. 와 오늘 이렇게 좋은 계절에 태어나셨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영기님 생신 축하드려요. 김인설님께서는요. 6시 맛있는 라디오 할 때 신호 왔어요. 만나 출석합니다 해주셨는데 아 혹시 알람을 이렇게 맞춰놓으셨을까요?

모래의 연주와 노래로 온실 속 바다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은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하는 날이죠.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저의 부캐 보미자 씨가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부탁드릴지 문자로 요리할 준비하고 기다려주시고요. 보미자 씨의 입맛을 사로잡아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재원 팜스에서 드리는 숙행복 한우 떡갈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3033님께서요. 저는 강하게 자란 야생화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강하게 살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그래요. 이렇게 또 강하게 강인하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 너무나 멋지십니다. 1716님께서요. 저도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대구에는 5월에 장미랑 아카시아 꽃이 우리 공주님 같이 너무나 예쁘답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계절의 여왕이죠. 장미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피어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호에 걸려서 문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우리 1716님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안전하게 주차하신 후에 문자 보내시면 더욱더 좋겠지요. 안전운전 하세요. 3445님께서 새싹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어린 시절 부모님 맞벌이에 우리 자매가 강하게

계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엄격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0808님은 또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우리 자녀분들께서 아주 균형 있는 교육관 아래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2630님께서요. 부미님 안녕하세요. 저는 온실 속 화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정말 집이 가난해서요. 뭐든 스스로 해야 했고요. 하지만 그만큼 살면서 단단한 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더욱더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 그럼요. 네. 이렇게 또 환경이 강함을 또 만들어내니까요. 우리 2630님 멋지게, 단단하게, 네. 잘 성장하셨네요.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보미자 씨 소환해 볼게요. 최재구의 노래를 함께 합니다. 일단 뛰어.

로 간하고 난뒤 두부 김치 썰은 거 넣고 당면, 파, 부추, 계란, 만두소를 만들고 나서 두부피에다가 만두로 만들어서 찜기에 찌면 완성입니다. 해주셨는데, 아, 두릅만두도? 향도 좋고 맛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6038님 새싹사연 주셨습니다. 소고기에 두릅 돌돌 말아 소고기 두릅 굽굽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해주셨네요. 아유, 이거는 뭐, 네, 침 나옵니다. 자, 6512님께서는요. 미나리 말이, 부추말이처럼 얇은 소고기로 감싸서 구우면 아이들도 잘 먹어요. 소스는 좋아하는 것으로 겨자 소스, 땅콩 소스 찍어 먹어요. 해주셨고요. 소금꽃님께서는요. 두릅 완전 살짝 데쳐서 찬물에 빨리 헹궈서 튀김가루 묻혀 튀김하면 그만입니다. 요걸 오이, 양파, 피클과 막걸리랑 시댁에 가서 해드렸더니 엄지 척 해주시네요. 기분 좋았어요. 해주셨네요. 아유, 너무나 정말 근사한 안주지요. 자, 김인솔님께서는요. 두릅은 이 시기 꼭 먹어야죠. 골뱅이, 두릅, 오이, 당근 넣어서 무침해서 먹으면 최고죠. 해주셨는데. 아, 이것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골뱅이 무침에 두릅을 넣어서요. 그리고 4878님께서요. 맞아요. 크크. 두릅 무슨 맛으로 먹느냐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이들도 먹게 하려면 두릅을 육전용 소고기에 둘둘 말아 피자치즈 살짝 넣고 말아서 튀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이 그나마 온 가족 먹기 좋더라고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이거 피자치즈 넣으면 이제 애들은, 애들 입맛 사로잡는 건 끝입니다. 그치요? 너무 맛있네요. 보나명님께서요. 포미자님 목소리 반갑습니다. 저는 두릅 요리를 엄마가 해주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았는데, 제철에 나온 재료는 먹어봐야 한다는 생각에. 며칠 전 두릅 밥을 해 먹었답니다. 쌀을 씻어 두릅을 잘라 넣어 밥을 해서 초고추장과 들기름에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해주셨는데 와 이거 정말 창의적이네요. 두릅 밥이요. 저는 정말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뭔가 이것도 맛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바로 양념장 해서 먹으면 그만일 것 같아요.

오늘은요 산채의 제왕 봄두릅을 가지고 온 가족 입맛과 건강을 다 챙길 요리를 함께 만들고 있는데요. 저 봄이자의 레시피도 공개해 볼게요. 우리 보호자는요 입이 짧으니까 저는 서양식 바질 페스토를 약간 응용했어요. 이 두릅 페스토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살짝 데친 두릅을 올리브오일과 마늘과 함께 갈고요. 이 파마산 치즈를 넣고 섞으면 이게 소스처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빵에 발라 먹어도 맛있고요. 파스타에 버무려 먹어도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또 많이 또 보내주셨어요. 윤혜성님께서는요. 두릅 장아찌도 좋고요. 두릅 튀김도 좋고요. 해주셨고요. 9249님께서는요. 아이들도 좋아할 음식은 단연코 튀김이지요. 깨끗하게 씻은 두릅 튀김가루 살짝 묻히고 차가운 반죽을 묻혀서 튀기면 됩니다. 튀김할 때는 최소한의 튀김옷을 입혀야 본재료의 맛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죽은 차갑게 그래야 더 파삭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 반죽물 만들 때 얼음을 넣기도 하지요. 자, 5730님께서는요. 손바닥 모양으로 얇게 펴서 최대한 바삭하게 부쳐야죠. 이맘때 별식이네요. 해주셨고요. 승승장군님께서는요. 두릅 소고기 전입니다. 두릅을 끓는 물에 소금 넣고 살짝 데친 후 물기를 짜고 소고기, 간장, 참기름, 후추, 양념한 후에 꼬치에

0: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이들인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네, 저는 지금 순창 경천이 흐르는 산책길에 와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 3주 전쯤 참두릅 축제가 열렸을 만큼 순창의 참두릅이 유명한데요. 순창이 전국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참두릅 주산지가 될 수 있었던 건 해발이 높고 일교차가 커 두릅을 재배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곳 순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중부지방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은 때이른 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달의 연주 그리고 송소희의 노래로 강원도 아리랑 김영기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는데요. 우리 김영기님, 네, 오늘 생일 맞으신 김영기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630님께서도 송소희의 태평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생일 축하곡으로 강원도 아리랑이 먼저 뽑혔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5493님께서요. 두릅 진짜 좋아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정말 느껴지네요. 두릅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요. 삼승할부지님께서요. 두릅 해마다 따먹는데 작년에는 기후변화로 구경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올해는 장아찌도 담궈놓았어요.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우리 이렇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들 기후변화로 조금씩 네, 환경이 달라지고 있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강원도에서도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과일들이 한국에서 또 많이 재배가 되고 있죠. 자, 승승장군님께서요. 두릅 레시피가 이렇게 많네요. 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레시피들을 다들 보내주셨을지 정말 이거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꼭 한번 해드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온실과 야생 그 사이 어딘가에서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삼승할부지님의 신청곡입니다. 아는경의 피리 외 여러분의 연주로 너가 춤을 추니 나도 춤을 춘다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소리 취한 달의 연주와 노래로 취하리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 뒤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에

그 사이 어딘가에서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들 함께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동덕궁 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242님께서요. 꽃사진 보내주셨는데요. 뽀미 언니야, 분홍 아카시아 보셔요. 예쁘죠? 해주셨어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제가 스튜디오에서 예쁜 꽃들 보고요. 호강합니다. 네, 보내주신 분홍 아카시아 꽃 오늘 만나 홈페이지 선곡표에 사진 올려둘 테니까요. 네, 다들 와서 꽃 구경하시고요. 1790님께서 어제 어린이날에 보내주신 무스카리 꽃사

아네요. 우리 윤혜성님께 맛있는 라디오가 좋은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249님께서요. 어려서 부모님 다 잃고 지금은 형제들도 아우도 없어요. 자식은 셋이지만 친손주는 볼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셨는데 아유, 너무나 이 외로움이, 네, 이렇게 사연에서도 묻어나네요. 우리 윤혜성님께 맛있는 라디오가 좋은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249님께서요, 저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큰아이와 달리 작은아이는 어려서부터

치른 15경기를 모두 승리하는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고요. 이어진 토너먼트에서도 매 라운드를 3대1로 장식하며 기세를 올리고 결승에서 중국의 핵심 전력을 차례로 무너뜨렸습니다. 단식 세계 2위 왕제이와 4위 천이페이, 여자 복식 지하이판 장수셴조를 상대로 거둔 승리라는 점에서 오는 9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확실한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예결밴드의 연주와 노래로 그라소나를 위한 남봉가 듣고 왔습니다. 자, 9832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4월 12일이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의 생신이셨는데 늦었지만 축하해 주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우리 9832님의 어머님, 네, 조금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4510님께서요. 너무 예쁘네요. 세 장의 각기 다른 장미꽃 사진을 저한테 주시는 거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우, 너무나 예쁩니다. 아, 정말 장미 보니까 아, 5월이다 싶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8182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라디오 청취자 가족 여러분. 생활 쓰레기 버리실 적에 이쑤시개 잘 좀 싸서 버려주세요. 밤에 쓰레기 수거하다 보면 손가락, 손바닥에 찔려서 아파요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정말 이 뾰족하니까 쓰레기 봉투를 찍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또 특히 만나 가족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들으셨으면

분들 계시죠? 강재원 팜스 숙행복 한우 떡갈비는요,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신 승승장군님, 두릅 소고기전 레시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먹고 싶어서 침이 나오는데요. 네, 범 장기재 떡, 떡 선물 세트는 0808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2089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승승장군님께서도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공 석장, 갓배 둘, 영산 지금 다섯 장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중에서도 이제 팔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옛날에 이게 릴탭 이런 거 두 개 감기는 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3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사셨어요. 그걸로 한 30년만 지나면 너희들 자가용 갖고 와서 너희들 모셔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배워서 가르쳐 준 대로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중에서도 이제 팔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옛날 어른들은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너희 이거 배우기 어려워도 이거 잘 배워놓으면 이제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면 너희들 자가용 갖고 와서 너희들 모셔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결 기록으로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송암 스님의 제자로서 현재 영산제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룬 스님의 기록입니다.

테너 이문균이 부른 별, 소프라노 강혜명이 부른 사랑한다는 것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송미정 씨, 빛으로 다가온 사랑에서 뽑았습니다. 내 가슴에 별을 품고 살았네. 만나고 헤어지지 않아도 좋을 사랑.

장구 연주에는 최수연, 북, 신동선, 징, 이민형이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어린 경기 소리꾼들이 배운 오늘 FM과학당의 첫 곡으로 만나봤습니다. 최수연의 사제동행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소리꾼 최수연, 문화생들인 김민지, 김사랑, 이채은, 김아미, 권은채의 노래였고요. 장구 연주에는 최수연, 북, 신동선, 징, 이민형이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어린 경기 소리꾼들이 배운 가사를 만나보는 무대입니다. 수양상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사는 정가 계열의 노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빠른 흥을 곧장 드러내기보다는 말의 결, 호흡의 길이 그리고 절제된 표현으로 깊이를 만들어내는 노래의 한 장르입니다. 그러면 가사 수양상가 듣겠습니다. 최수연 문화생인 한우주 조상화, 김민정, 박나리, 손아은, 김지현, 김현주, 윤지은, 김민정, 조하윤이 함께 노래하고요. 대금의 변상엽, 해금 김승태, 피리 이찬우, 장구 이민형이 함께합니다.

네, 최수연의 문화생들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한우주, 조상화, 김민정, 박나리, 손아은, 김지연, 김현주, 윤지은, 김민정, 조아윤의 목소리로 가사 수양상가 들었고요. 대금, 해금, 피리, 장구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서도 작가 공명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짐작하시듯 삼국지의 명장 제갈공명의 충과 지략을 노래하는

생들 중에 가장 큰 맏언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아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과를 졸업하고 현재 최수연 문화에서 민요를 배우고 있는 독특한 이력의 수유자입니다. 자, 그러면 최아리 외 15명의 목소리로 서도 작가, 공명가 듣겠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이민형이 함께합니다.

방금 전 최아리 외 15명의 노래로 서도작과 공명가 들었고요. 장구의 연주에는 이민형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4월 5일 한국문화의지 코스에 오른 최수연의 사제동행 그 두 번째 시리즈로 소리의 경계라는 제목이 붙은 공연 실황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방금 전 최아리 외 15명의 노래로 서도

그러면 김민지 외 14명이 함께 부르는 경기민요, 금강산 타령, 노랫가락, 청춘가, 오봉산 타령, 배틀가, 오돌도 듣겠습니다. 대금 변상엽, 해금 김승태, 피리 이찬우, 장구 이민형이 함께합니다.

경기민요 연곡이었습니다. 금강산 타령, 노랫가락, 청춘가, 오봉산 타령, 배틀가, 오돌독을 김민지 외 14명의 노래로 만나봤고요. 대금, 해금, 피리, 장구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잡가, 풍등가와 경기민요 잦은 방아타령입니다. 풍등가는 좀 낯선 분들이 계실 텐데요. 12작가에는 들지 못한 속가 중에 하나인데요. 또 최수연의 관심을 통해서 이렇게 무대에 자주 오르는 곡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잦은 방아타령은 잦은이라는 말 그대로 속도감이 있고 흥이 강한 방아타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명나게 한 판 마무리 지을 때 이보다 더 어울리는 곡이 없을 것 같은데요. 채아리 외 15명의 문화생들이 함께 노래하고요. 대금, 해금, 피리, 장구 연주가 곁들여집니다.

무대였는데요. 최수연은 이번 무대를 앞두고 이 무대가 완성의 증명이 아니라 질문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FM과학당도 이들의 미래에 응원을 보내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현민이었고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 굳지 않은 마음만 나면 화석이 두근대기 시작한다. 황동규 시인의 시 빗방울 화석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빗방울 모양이 찍힌 화석을 보며 굳었다고 생각한 마음이 두근대기 시작합니다. 그 약동하는 마음, 설레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겠죠.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5월 6일 수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림의 노래 그리고 윤주희의 여러분의 연주로 태초우 전해드리면서 5월 6일 수요일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황동규 시인의 시 빗방울 화석의 한 대목 읽어드렸죠. 빗방울 모양의 화석을 보며 삶이 남기는 흔적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시였습니다. 우리 삶 속의 여러 마음들도 어딘가에는 흔적이 남겠죠. 그 흔적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할 겁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9077님, 만화님이랑 저녁 식사 후 소래 월곶포구 둘레길 6km 걸음 시작하면서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도 인사말 보내주셨어요. 아유 너무 좋네요. 진짜 걷기 너무 좋은 시간인데 진짜 아유 참 편안한 시간 저희 크론도 함께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33님, 아유 코감기 걸렸다고, 늦봄인데도 코감기가 걸려서 우울하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참 어쩌면 좋아요 진짜. 근데 요즘에 환절기라서 저도 약간 요즘 비염이 다시 막 슬금슬금 찾아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여러모로 다 환절기의 요 기관지 건강 조심, 정말 환절기는 아니죠 지금 사실 봄 한가운데니까, 이 봄철에 이 기관지 조심 꼭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 더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네, 황혜정우의 여러분이 함께한 숲으로였습니다. 콩콩이 순이님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이라고 또 인사말 보내주셨고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9315님 이제 예쁜 빨간 장미꽃이 하나둘씩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파란 하늘 아래 빨간 장미가 너무 예뻐서 사진에 담아봤어요. 정말 예쁘죠? 라면서 또 예쁜 사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근데 진짜 맞아요. 이제 장미철이에요. 정말 길가에 장미가 한두 송이씩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이제 약간만 조금만 더 더워지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뭐 장미가 가득한 그런 이제 날씨가 되겠죠. 너무너무 저쪽은 장미가 가득한 날씨, 장미 가득한 풍경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67님 한의원에 다녀왔어요. 감기 때문에 갔는데 몸을 보호해야 감기도 낫는다는 말씀에 보약 한제 짓고 왔네요. 청량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거 감기 걸리신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진짜 약간 밤이 좀 약간 뭐랄까요 낮도 그렇고 밤도 그런데 뭔가 춥지는 않은데 바람이 뭔가 살짝 차가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감기 조심 꼭 하셔야겠고요. 월화독장님 들려주시는 음악들이 하루 일을 마감하고 쉬는 저녁 시간에 조용히 책 보면서 듣기 참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항상 밤에 잘 어울리는 시간.

금이곡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책 선물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의 이제 제가 참여한 그림책 내가 예쁘다고 인데요. 저의 첫 번째 어린이 그림책이기도 하고요. 또 일전에 이 책 발간하면서 출간된 기념으로 선물로 또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만 좋은 책 함께 읽기에서 2025 최고 아동도서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서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사실 뭐 저는 뭐 이거 가지고 그러시다 했는데 피디님이 아 해야죠 해야죠 하면서 이제 또 그 이제 협찬을 받아 오셨어요. 네, 이 그림책

말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말이 참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나 자신을 믿으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감이라는 건 원래 근거가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세상 모든 자신감은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감에 대한 근거 갖고 계신가요?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림의 달빛이 하늘로 듣고 돌아올게요.

하려면 어느 정도는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감이라는 건 다 어느 정도는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어차피 자신감이라는 게 얼마간은 근거 없는 것이라면 그냥 나도 그냥 자신감 가져도 되는 거 아닐까라는 거죠. 사실 자신감을 갖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잖아요. 실패하면 어쩌지? 실수하면 어쩌지? 내가 사실은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거라면 어쩌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자신감이란 게 원래 조금씩은 근거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자신감을 갖는 것도 훨씬 쉬운 일이겠죠.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자신감 잘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가 그렇고 막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어른들이 많이 애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죠. 그 약간 뭐랄까요.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학생 때 막 자신감을 막 갖고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좀 덜 했던 것 같거든요. 좀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가 그렇고 막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한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고, 또 이제 따님하고도 또 알콩달콩한 또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니 이게 근자감이라기엔 나름 잘 어울렸으면 잘한 거고, 약간 근자감 이도 기악에서 작곡으로 전공받고 뭐 노래도 할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내 딸은 악기도 하고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하는데라고 지금 자랑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약간 겸손한 척 말씀하시지만 완전 우리 잘난 딸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요 8호님도 그림 한장 보내주셨는데요, 작가님 저희 현민이가 오일 파스텔로 그린 야자리 자신감이 넘쳐나는 거네요. 아, 이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아무튼 간에 아유 사랑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좋습니다. 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말들도 사실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느냐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늘 또 여러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것처럼 내가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근원인 부모님들 꼭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나누는 내가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또한 아주 고마운 나의 자신감의 근거라고도 할수 있겠죠. 마침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모레 어버이날이니까 내 자신감의 근거인 근원인 부모님들 꼭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나누는 시간,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헌영의 대금, 이태백의 장구 연주로 박종기류 대금산조 중 중몰이 감상하셨습니다. 월화독장님, 근자가만이 작은애 어릴 때 머리 깎아준다고 미용기구 사서 아들 뒷머리에 고속도로 쭉 내주던 와이프 생각이 나네요. 세 살이던 아들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그래도 아직 세 살 애기라서 좀 다행인 일이었나, 일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서 좀 더 익숙해지고 자라게 되면 또 이제 괜찮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유, 근데 뭐 그냥 뭐 해보는 거죠 뭐. 원래 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시도해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칠성조선소 커피 드립백은 0491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K365 유산균은 9193님께 드릴게요. 근데 이 선물 배송 2주에서 4주가량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가 예쁘다고 신청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책 선물 당첨자는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마칠 시간이 슬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오늘은 뭐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 주로 많이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선 우리에겐 사랑을 듬뿍 받는 시간, 그러한 경험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뭐 부모님의 사랑, 가까운 사람들의 사랑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작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끝곡 김보미의 여러분의 연주로 궁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기쁨보다 꺼내어 누리는 기쁨으로 이 봄 보내시기 바라면서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나야 되는데 하면서 떠올린 얼굴들, 가보고 싶어서 캡처만 해둔 장소들도 많을 텐데요.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미루고만 사는 건 아닐까요? 쌓아두는 기쁨보다 꺼내어 누리는 기쁨으로 이 봄 보내시기 바라면서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오늘 첫 곡 그렇죠? 자, 읽고 싶어 언젠간 읽고 말 거야 이런 욕심에 책을 사놓기만 하는 경우가 많죠. 그걸 적담을 기억해 주게 하는 첫 곡 좋아요 느낌님 0413님 회사 야유회 가서 이 노래 부르고 상품 받은 기억이 나요. 야유회 가서 발라드 불러서 상 받기 쉽지 않은데 노래 엄청 잘하시는 모양이다. 그렇죠? 자, 읽고 싶어 언젠간 읽고 말 거야 이런 욕심에 책을 사놓기만 하는 경우가 많죠. 그걸 적독이라고 한다네요. 하하, 적독? 이게 책 서자 써서 적서라고 할 법한데 그리 말하지 않고 적독이라고 하는 이유가 또 있겠죠. 그냥 책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책 자체만

방치된 책들 중에서 이번 주에 뭐라도 하나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소금빵님, 적독 접니다. 책을 쌓아놓기 좋아해요. 제목은 다 읽어봤어요. 아우, 제목 읽었으면 거의 다 읽은 거죠. 그리고 아니다, 다는 아니고 제목 읽으면 반 읽은 거고, 딱 펴서 목차 한번 훑으면 거의 다 읽은 거고. 이제 마무리만 하시면 되는데, 아, 그게 안 되네. 푸들푸들님, 적금은 안 하고 적독하는 저를 반성하게

만족하셨나요? 예. 책 모으는 적독은 사실 적금보다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금은 목돈 딱 생기는데 목책 생겼다고 먼지만 쌓이고 냄새 나고 빨리빨리 읽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화이트의 노래입니다. 네모의 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글을 읽는 거에 그렇게 되게 서툰 편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잠을 부르는 컨텐츠로다가 뭐 잠들어도 될까요? 이런 제목 달고서 딱책 읽어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이고 노래도 노래 올리기도 힘든데 이걸 내가 얼마나 하겠나 싶어가지고 예, 그것도 쌓아놨어요. 적템 아이템들 예, 실행은 안 하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금빛노을님, 쌓아놓은 게 어디 책뿐일까요? 쌓아놓은 그리움 꺼내 추억하며 오늘도 이은밤 함께 할게요. 오늘 일 마치자마자 책상 정리도 안 하고 오프닝 멘트 들으려고 급출석했어요. 감사합니다. 금빛노을님. 우리 최근에 우리 이음 가족 되셨는데 예. 이음밤에서 더 많이 들려주세요. 아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거기서 못한 거 저희가 오늘 꽉 채워가지고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미리 일찍 오늘도 봄님, 하림님 오늘은 잘 도착하셨죠? 이게 뭐야? 얼마 전모 방송에 지각하신 탓에 아, 초대석인데 20분 정도 나오셔서 라이브 거의 못 들었는데 이음밤에서 더 많이 들려주세요. 아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거기서 못한 거 저희가 오늘 꽉 채워가지고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미리 일찍 오셔가지고 리허설도 예. 다 마치고 아주 여유 있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은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302

아, 산골소년의 사랑 이야기, 유리상자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그 유튜브 채팅창에다 오늘 오랜만에 덩덕궁 출석 체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 방송에서는 고지를 안 해드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덩덕궁, 우리 덕궁이들 좀 만나봅시다. 오늘 1등은 핑크공주님이십니다. 핑크공주 출첵합니다 해주셨고요. 그 뒤로 오키오키, 너의 나라, 러블리 수, 겨울바다, 옥토끼, 김은설, 은밤이, 클로버 지화자, 갓난이, 소금빵, 콩콩이순이, 선미, 은찌, 퐁당, 아무리 생각해도 난만.

0: 마법의 성.
1: 아 맞다.
0: 네모의 꿈.
1: 네 맞아요.
0: 산골소년의 사랑이야. 맞아, 이렇게 세 곡
1: 나네.
0: 이게 들으니까 알겠죠. 피디님이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 세 곡의 공통점이 제가 하림 씨의 음악을 떠올리면
1: 네.
0: 연상이 되는 그런 노래들이에요.
1: 왜요?
0: 꿈을 꾸고 있어. 다.
1: 지금 지어내신 거 아니세요?
0: 아니에요, 진짜요.
1: 네.
0: 네모의 꿈, 마법의 성 다 약간 이렇게 그 늙지 않는 노래들이잖아요.
1: 아.
0: 음악이 항상 어딘가 여행을 떠나고 있고
1: 예.
0: 예, 꿈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예. 소년의 이미지예요. 하림 씨의 음악.
1: 일단 저는 네모보다는 동그라미고 산골보다는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데.
0: 그렇고 예. 마법 같은 거 안 믿습니까?
1: 마법 아, 저 싫어합니다.
0: 아, 예.
1: 예, 저 과학 좋아합니다. 완전 과학인이에요, 저. 심지어.

0: 아유, 감사합니다.
1: 아, 이분도 항상 예.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대요. 기분 예. 좋으시죠, 이럴 때?
0: 너무 좋죠. 예.
1: 그래요. 그 좋은 기분으로 한 네. 시간 정도 앞으로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즐겨주세요.
0: 그렇군요.
1: 아니, 이렇게 바빠요.
0: 아, 제가 일을 좀 안 가리는 편이라서. 비싸게 굴어야 되는데. 비싸게 안 굴어가지고.
1: 하림 씨가 거절하는 건 진짜 너무 하기 싫었던 일이었겠군요.
0: 뭐 너무 못하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예. 예, 아니면은 일정이 안 되거나 그러면 거의 못하는데 웬만하면 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웬만해가지고 오늘 출연도 네. 해주셨고.
0: 아니요.

0: 아이들 우리 아이들 박탈감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 다 무승부를
1: 아.
0: 해달라는 민원이 그렇게 많대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1: 그거 되게 슬픈 얘기 아니에요?
0: 슬프죠. 슬프해.
1: 네.
0: 토마통님께서는
1: 네. 하림님이 부르니 깔끔한 오이 물김치 먹는 느낌.
0: 아.
1: 오이 물김치 맛있겠다.
0: 오, 맛있겠다.
1: 오이지인가? 약간 곧 오이지의 계절인가요? 여름이 되면.
0: 그런 예, 네, 그렇죠.
1: 좋아합니다.
0: 예, 예. 예. 네. 아니, 그 제가 하림 씨 음악 이 버전 들으면서 윤상 씨 버전도 그렇고 SES 옥상 달빛 다 좋지만 이게 뭔가 네. 상큼함, 흥겨움 이런 것들 그 에너지에
1: 없죠.
0: 우리가 같이 밀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같이 좀 뛰어야 될 것 같은.
1: 아하.
0: 하림 씨 노래 들으니까 비로소
1: 예.
0: 가사가 아 이게 이렇게 슬픈
1: 아.
0: 힘든 가사였구나라는 게 들려요.
1: 아무래도 그 작사가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0: 아하.
1: 가사 뉘앙스에 신경을 좀 많이 쓰면서 녹음했어요. 뭐
0: 아.
1: 힘든가요인지 아니면 힘든가요인지 뭐 이렇게
0: 예.
1: 지겨운가요 아니면 지겨운가요 뭐 이건지 이렇게
0: 아, 그 억양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다른 거죠.
1: 네네.
0: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박창학님께서는 그 되게 히트했던 그 달리기 버전들에 좀 네. 아쉬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
1: 뭐 글쎄요. 그를 각자 또 매력이 다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0: 네.
1: 매력이 다르니까 다 좋겠죠. 근데 저는 예. 녹음할 때 할 수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 없죠. 이렇게 할 수 없죠를 하든지 아니면 예. 할 수 없죠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한 다음에 1, 2, 3번 뭐가 좋아요? 그러면 할 수 없죠로 가자.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죠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0: 네네. 아, 이렇게 작사가가 프로듀싱을 하면 또 이런 느낌이 있는 거구나.
1: 뭐 예. 그런 식으로 논의를 얘기를 하면서 진행해서 저도 뭐 여러분들의 댓글에 동의합니다. 예, 약간
0: 네.
1: 티 같다. 예, 어쩔 수 없는 그런 느낌이죠.
0: 자, 오늘 아까 여기 와서 이제 또 새로운 프로젝트에 네.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좀 있다고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실래요? 어떤 얘기일까요?
1: 일단은 그
0: 여우락?
1: 네, 여우락 페스티벌, 국악 페스티벌이잖아요. 국악장에서
0: 네.
1: 하는. 거기에 제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0: 아하, 축하합니다.
1: 네, 네. 저 혼자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922이라고 하는 여기 방송국에서 아마 상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0: 네.
1: 예,
0: 네.
1: 그래서 국악방송에 나온 스타죠, 사실. 그리고
0: 네.
1: 아주 음악을 잘하는 3인조, 예, 3인조 팀인데 함께 먼 아리랑 파트 2, 다운 소리, 그은 소리. 그은 소리, 다운 소리인가요?

0: 실제로 제가 그런 유적지 같은 데 가서 썼어요.
1: 네.
0: 당시에. 예, 그래서 그 노래들을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오늘 여기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래요. 주인 없는 군인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오늘 여기서 또 처음 공개해 주시는 노래. 아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매번 이런 일을 하는데
1: 여기 와서 연습하는 건 아니겠죠?
2: 진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0: 있는데 연습은 예, 연습까지는 아니고
1: 실전 같은
0: 여기서 네, 실전 소리 나네요. 제가 한번 주인 없는 군인의 노래
1: 네.
0: 머나리랑이 들어간 노래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0: 분이 병사 같습니다.
1: 약간 그 시대 병사 같죠. 예. 예. 빡빡 깎아가지고. 당시에 그 고려인 포로가 그 사실 아리랑 한 곡만 남기고 사라졌는데
0: 예.
1: 기록이 없죠. 근데 그걸 가지고 유추해서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0: 네. 예. 아니 그 여기는 고향이 아니라오. 네.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 전쟁터에 오고 싶어서 온 군인은 하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1: 없죠.
0: 그놈들은 다 위에서 지들끼리 저러고 있을 테고.
1: 그렇죠.
0: 그
1: 근데 이제 요즘에 전쟁이 많잖아요.
0: 예.
1: 그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북한의 병사가 러시아에 파병이 돼서 예. 이런 상황이 있기도 하고.
0: 그러니까.
1: 예.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제가.
0: 아.
1: 예. 그런 내용을 보고 아, 머나리랑 두 번째 이야기를 꼭 한번 지금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죠.
0: 아, 참 네. 고맙네요. 그런 생각을 잊지 않고 계속 뭔가 이렇게 남겨주신다는 게.
1: 아이고 너무 좋은 작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0: 예, 저 네. 궁금증이 있는데 궁금증이 네. 하나 있는데 주인 없는 군인의 노래. 이게 네. 주인 없는 이 군인을 수식하는 거예요? 노래를 수식하는 거예요? 주인 없는 군인.
1: 아직 안 정했어요.

0: 참 그래 이게 뭔가 유니크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포지션이 있어요, RM 씨가.
1: 그런가요? 네. 네. 감사하죠, 뭐 저야 뭐.
0: 그 진짜 감사. 네. 그래요. 오늘도 구사일사님 그리고 베브론 소크라테스님 외에 예, 맞는 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싶다 해서 들려주셨는데
1: 감사합니다.
0: 4897님 하림님과 귀한 시간을 함께하네요. 똑같은 음악이 아니라서 좋으네요. 참 그래 이게 뭔가 유니크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포지션이 있어요, 하림 씨가.
1: 그런가요? 예. 네. 감사하죠, 뭐 저야 뭐.
0: 그 진짜 감사할 일인 것 네, 같아요. 근데 뭐 저절로 된 건 아니고 본인이 네.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뿌듯해 하셔도 될 것 같고.
1: 너무 학교 다닐 때도 너무 특이한 척을 많이 했나?
0: 그랬나?
1: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잖아요.
0: 예, 또. 우리 네.
1: 소문 괜찮죠? 뭐 지금.
0: 아니, 아주 뭐

0: 있어요, RMC가.
1: 그런가요?
0: 예. 네.
1: 감사하죠, 뭐 저야 뭐.
0: 아, 그 진짜 감사할 일인 것 네, 같아요. 근데 감사해요. 뭐 저절로 된 건 아니고 본인이 네.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뿌듯해 하셔도 될 것 같고.
1: 너무 학교 다닐 때도 너무 특이한 척을 많이 했나?
0: 그랬나?
1: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잖아요.
0: 예, 또. 우리 네.
1: 소문 괜찮죠? 뭐 지금?
0: 아니 아주 뭐 솔직히 잘 저도 그 소식을 잘 몰라가지고. 아, 네. 아니 그 선배님들 얼마 전에 학교 동문 선배님들 만났는데 네. 뭐 그런 모이면 괜히 이제 제가 가수니까 네.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런 얘기하는데 하림 씨는 잘 모르시는 게. 네. 본명이 아니시여가지고
1: 아 그래서 모르는구나. 네, 예,
0: 그래서 네. 제가 항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예.
0: 그 위로라는 노래 들으면 뭐 가사가 다 전반적으로 좋지만 그대는 힘들만큼 힘들었죠라는 얘기가 네. 있잖아요.
1: 네.
0: 그게 진짜 예, 뭔가 직접적인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은 야 너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그만 먹어라. 뭐 아니면
1: 잘때 쓰는 거구나.
0: 잘만큼 잤잖아. 일어나.
1: 이 배울 만큼 배운 인간이 말이야. 이렇게 그죠.
0: 맞아요.
1: 나이도 자신 만큼 자신 분이요.
0: 그거는 다 진짜 가시가 놓쳐 있는데.
1: 그런데
0: 아 당신 힘들 만큼 힘들었어요. 이제 네, 예, 이제 그런, 괜찮을 거예요.
1: 그렇네요. 예. 웃긴다.
0: 4882님도 늦은 시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로 잘 보고 있습니다. 어 이건 뭐야? 봉봉님 사연 읽어주세요.
1: 어 우크렐레 안 가져오셨어요? 배낭여행자의 노래 라이브 듣고 싶은데 하셨는데 안 갖고 왔습니다.
0: 어, 왜요?
1: 예? 네? 아 오늘은 이제 건반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 예, 예. 굳이 네 우크렐레는 건반 없을 때
0: 그래요.
1: 예, 예.
0: 다, 다음에 모시게 되면 그 예. 다른 악기들도 좀 보여주세요. 진짜
1: 어 뭐.
0: 각종 악기들 다 하시잖아요.
1: 네, 각종 서비스 다. 네.
0: 저희
1: 떼인 돈도 받아들이고 다 합니다. 네.
0: 저희 유리상자 음원에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휘슬 소리가 이제 유리상자의 표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1: 네.
0: 거기에 이제 아일랜드 휘슬을
1: 백파이프도 불었어요 거기에.
0: 맞아.

0: 네, 이런저런 악기를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녹음도 녹음인데 난 이거 전하전하 구경하는 재미가 너무 있었네.
1: 그렇죠.
0: 네.
1: 예.
0: 자, 우리 하림으로다가 이행시.
1: 아, 이거 발표하는 거예요, 이제?
0: 이행시. 예, 이제 네 분씩 두 조로 나눠놨거든요. 일단
1: 네.
0: 자체 예선을 거쳐서 통과한 분들이 본선에 진출해 있습니다.
1: 네.
0: 네, 각 조에 한 분씩 장원을 뽑아주셔서 선물 드리는 거예요.
1: 각 조에 한 명씩?
0: 예. 네 분 중에
1: 이제 그러면 읽어야 돼요?
0: 이제 제가 먼저 1조부터 네. 갈게요. 네. 2630님이신데 제가 오늘 띄울게요.
1: 네.
0: 하
1: 하루 종일 기다렸지.
0: 림
1: 림보 출만큼 신나는 순간.
0: 네.
1: 약간 억지가 있네요. 림보.
0: 아, 림이 네. 한번 가봅시다.
1: 네, 다음
0: 종이배님 하
1: 하마터면
0: 림
1: 림 맞출 뻔한 할 림 맞춤 할 뻔 아내에게.

0: 감수성이 안 맞습니다.
1: 아니요. 하림 씨 이름 때문에 처음에 초반엔 진짜 재밌게 우리가 같이 웃고 네. 떠들고 놀았는데 이제는 식상하죠.
0: 이제 식상하죠. 식상하죠. 이제 그 회사도
1: 잘하십니까?
0: 잘 못합니다.
1: 잘못하시는군요.
0: 뻣뻣합니다.
1: 뻣뻣하시군요. 네. 아, 네. 아, 아쉽네. 네. 5825님 하!
0: 하루에 노래 딱 한 곡만 들을 수 있다면
1: 님?
0: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은 뭡니까? 대학 입이 다시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했죠.
1: 그 앞에 네. 림재범님이 네. 받아가셔가지고.
0: 네네네. 네, 네.
1: 자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9414님 네. 하.
0: 하 막다 말가.
1: 림.
0: 림자 오늘도 참 좋은 날이구려.
1: 오.
0: 우리 선생님께서 쓰신 것 같은데.
1: 네, 우리 어르신께서.
0: 참가 감사합니다.
1: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0: 네. 네.
1: 그럼 여기서도 한 분 뽑아야 되는데.
0: 제 림프자를 걱정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1: 네. 4187님 네. 그 림프자는 괜찮으세요?
0: 어디 여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1: 뭐
0: 어디,
1: 이런 데 있지 않나?
0: 있겠죠? 만져볼 수
1: 겨드랑이
0: 없어서.
1: 있나? 아 겨드랑이.
0: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을까? 지금 만져보니까.
1: 네. 네. 알겠습니다.
0: 말랑말랑합니다.
1: 네. 4187님 그리고.

0: 저명하신 작가님들 바로 앞에서 볼 수 있고.
1: 오, 네. 하림 씨 이제 노래도 하시는 거예요.
0: 네, 그 노래. 그래서 덕분에 책도 많이 보고 있고.
1: 아까 우리 오프닝에 적.
0: 네. 그 중에 이제 한 계절당 한 번씩 가서 노래와 작가님과 같이 매칭해가지고 책 이야기 나누고 노래하고 하는 게 있어요. 펼쳐 보니까 예.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리는데 네. 안 봐도 빌립니다. 그냥.
1: 네.
0: 어, 그냥 빌리는 거예요.
1: 그냥. 안 봐도 비디오가 아니고 안 봐도 빌려요.
0: 안 봐도 비디오. 거기서 나는 안 봐도 빌려요.
1: 안 봐도 빌리는
0: 예, 근데 거. 저는 추천하고 그리고 예. 그냥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예. 중간부터 보고 그렇게 다 보면 그 중에 하나는 꼭 올해 저희 집에 있게 되고
1: 네,
0: 한 권 꼭 보게 되고
1: 뭔가 일단 그 풀이 좀 커져야죠.
0: 맞아요.
1: 맞아요. 네. 네.
0: 그래서 그 좀 그렇게 하면서 제 요즘 휴대폰만 너무 보니까 손목이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1: 아 예.
0: 이게 너무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이 휴대폰 보는 시간 스크린 타임만큼 도서관에 가자 이래가지고 많이 다니고 있는데 사실 부끄럽지만 다닌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삶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어. 여러분도 가십시오.
1: 아니 요즘 진짜 잘 살고 계시네. 도서관 열심히 다니시고 달리기도 네.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0: 달리는 동선 안에 도서관이 있어요.
1: 그래서 동선 안에 도서관이 네. 뛰어서 있어요.
0: 뛰어서 거기 가서 오면서 그냥 슬라이딩해서 거기 들어가서 누군가 골라놓은 책을 들고 잠깐 보다가 마음에 들면 빌려오고 안 그러면 놓고 오고 이렇게.
1: 이야.
0: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삶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어. 여러분도 가십시오.
1: 아니 요즘 진짜 잘 살고 계시네. 도서관 열심히 다니시고 달리기도 네.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0: 달리는 동선 안에 도서관이 있어요.
1: 그래서 동선 안에 도서관이 네.
0: 뛰어서
1: 있어요.
0: 뛰어서 거기 가서 오면서 그냥 슬라이딩해서 거기 들어가서 누군가 골라놓은 책을 들고 잠깐 보다가 마음에 들면 빌려오고 안 그러면 놓고 오고 이렇게.
1: 이야 너무 괜찮은데.
0: 아 근데 그렇게 애를 사실 부끄럽지만 애를 쓰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그러면
1: 예?
0: 그냥 세상이 지나가는 대로 가만 냅두면 깔리니까
1: 네.
0: 예,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려고 뛰고 도서관 가고 그래야지 더 다정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몸 건강과 정신 마음 건강. 마음 건강을 다 챙기는 건데 와 최고죠 사실. 예. 야 그거 너무 좋다. 달리는 동선 안에 도서관이 있다.
0: 네.

0: 너무 편안함을 주셔서 듣고 있다가 스르르 잠들 것 같아요. 예. 예, 주무셔도 되는데.
1: 네. 예. 이제 뭐 시간도 많이 흘렀고.
0: 네, 네.
1: 제가 하나 골라놓은 게 운허님께서 네. 그런데
0: 네.
1: 이 사랑은 잊혀지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그렇다고 믿기 위해서 자신에게 잊기 위한 주문을 외우는 듯도 해요. 정말 잊어버린 사랑은 언급조차 되어지지 않을 듯해요. 잊혀졌다고 떠오르는 것 자체가 못 잊었다는 역설적 표현 같기도 합니다.
0: 아, 저랑 비슷하신 분이시네요. 생각 많으시고.
1: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견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나 그 사람 잊었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0: 근데 왜 또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지. 잊었다며? 잊었으면 이름도 기억 안 내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이건 약간 혼나야 되는데요, 이거.
1: 야, 내가 걔랑 여기 놀러 갔던 거 그것도 다 잊었고, 어디 가서 뭐 먹은 거.
0: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하냐고, 지금 여기서 갑자기.
1: 아, 이거.
0: 어이가 없네.
1: 진짜 잊었다고 믿어서.
0: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하냐고, 기억하고 있구만. 나 집에 갈래.
1: 아, 진짜.
0: 나 집에 가.
1: 그렇게.
0: 집에 가는 거죠, 그냥. 그러면.
1: 예, 이제 예. 갈 시간이
0: 집에 가는 거예요. 말 한번 잘못했다가. 예. 뭐를 얘기해도 개그가 되네. 큰일 났네요.
1: 4897님. 제 절친 딸 이름이 하림이었는데 네. 친구들이 놀려서 어릴 때 개명했어요.
0: 아,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유명해지면 되는데.
1: 아, 그래. 아니, 네. 근데.
0: 그건 불가능하겠죠.
1: 아니, 불가능하다기보다 그렇다고 그 회사가 또 잘 안 되길 바랄 수는 없으니.
0: 그렇죠.
1: 근데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하림 씨 혹시 아세요?
0: 있어요.
1: 이하림 씨.
0: 있어요.
1: 되게 친한데.
0: 오,
1: 예.
0: 맞아요.
1: 같이 연주해보셨어요, 혹시?
0: 아니, 안 해봤는데 네. 존재는 알고 있어요.
1: 존재는 알고 있어요.
0: 서로 하림끼리는 다 알고 있어요. 스님도 있고 뭐.
1: 아, 그렇군요.
0: 예, 전명하십니다.
1: 아, 우리 4897님 절친 따님도 있었는데 이제 한 네. 분이 이제 이탈하셨네. 아쉽다. 네. 그래, 아무튼 뭐 음악으로 우리 기억에 남고 이름으로 남고 오늘은 또 재미난 이런 또 입담으로 또 남을 것 같아요.
0: 어, 기억하고 싶으면 다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안 나네.
1: 이제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 아까 뭐요? 뭐니 그 이름.
0: 어떤 거요?
1: 소리인지 뭐.
0: 아, 그거요? 그건 소리가 아니라 시선. 다음 시선.
1: 예.
0: 네, 아우.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또
1: 다은 시선, 그은 시선.
0: 네. 예, 아직도 순서는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1: 여우락 페스티벌 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이제 마지막 곡은 뭘 들으면 좋을까요?
0: 마지막 곡은
1: 선배님하고 뭐 네. 협업하신 게 있네요.
0: 네, 정미조 선배님과 같이 피처링으로 제가 참가한 노래가 있는데
1: 네.
0: 이 노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살아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1: 살아있는가.
0: 네.
1: 예. 이 노래를 음원으로 들으면서 하림 씨와는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되겠는데 뭐 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책도 열심히 읽으시고
0: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작심은 길게 안 가는 편이라서 예.

악뮤의 노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왔습니다. 하림 씨와 함께한 시간 마무리하면서 이 노래로 이어드렸는데요. 이 노래는 2553님이 청해 주셨어요. 준디님 축하해 주세요. 오랜 고민 끝에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나 좋아서 다행이었어요. 하시면서 이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 그 뭔가 어떤 직원 중에 한 분이 조금 잘 안 맞아가지고 예, 그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소식 주셨었는데 그렇군요. 예, 좋은 분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너무 다행이고요. 아, 그나저나 그 예전 그 직장은 좀 걱정이네. 이런 그

생황 소리가 아주 따뜻하죠. 예. 소프라노와 생황 소리가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람이 오면 오는 대로 두었다가 가게 하세요. 세월도 그렇게 왔다간 갈 거예요. 이런 시에 곡을 붙인 건데 예, 모든 것이 바람처럼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예, 5월 딱 요맘때 부는 바람일 것만 같습니다. 리얼별님께서 따뜻한 봄날씨에 잘 어울리는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하셨는데 아이고 들어주시니 너무

남편분 출장 간 그 기간 동안 너무 든든하다. 예. 이렇게 뭔가 변덕이 생긴다면서요. 저는 제가 임신을 직접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이게 먹고 싶다 그랬다가 그거 막 사오는 동안 냄새 들어 사가지고 내 앞에 냄새를 딱 맡는 순간 갑자기 역해져가지고 아 이거 말고 딴 거 막 이러는 경우가 실제로 뭐 제가 본 건 아닌데 저희 집에 사시는 분은 다행히 그런진 않으셔갖고 근데 뭐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뭐 성격 때문은 아닌 거고 그건 뭐 약간 호르몬이나 뭐 이런 것의 영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주변에서 좀 그 기간만은 좀 맞춰줘야 되는데 예, 남편도 계시고 남편 없을 땐 친구도 계시고 그 친구분은 너무 좋으시겠다. 아이만 건강하게 예쁘게 잘 낳으시면 되겠네요. 좋은 소식이 올 때까지 저희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디 저 빨리 출발하셔야죠. 지금 문자 보낼 타이밍 시간이 왔어요. 음식 식기 전에 빨리 갖고 와야지. 누군가 부를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 밤중에 부를 사람이 있다라는 건 너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장필순.

요즘 계속 휴일이 예, 이어져서 꼭 월요일 같은 수...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하나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은 이 농장에서 문학적으로 가장 왕성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는데요. 톰 소여의 모험도 바로 그곳에서 완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푸짐한 아침 식사를 마치면 서재에 틀어박혀서 저녁 식사를 하는 오후 5시까지 두문불출, 점심도 걸은 채 몰입하며 작업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은 서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하고요. 급한 볼일이 있을 땐 나팔을 불어서 알렸다고 합니다. 그 덕에 오랜 시간 작업에 몰수할 수 있었다고 하죠. 더운 날에는 서재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맞으며 글을 썼는데요. 얇은 린넨 천의 옷을 입고 원고들이 날아가지 않게 벽돌 조각으로 단단히 눌러두고 거의 종일 작업에 몰입했다고 합니다. 몰입의 힘이 위대한 작품으로 이어진 것이겠죠. 오늘의 산책길 첫 곡으로 우리에게 몰입의 힘을 더해주는 음악 해령 서유라지곡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느 농장 주인이 마크 트웨인에게 자신의 농장 한 곳에 자그마한 서재를 하나 지어주었다고 하는데요. 마크 트웨인은 그곳에서 엄청난 작업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문학적으로 가장 왕성한 성과를 거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장에서 톰 소여의 모험을 쓸 때 그의 일과가 공개돼 있는데요. 푸짐한 아침 식사를 마치면 서재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 오후 5시까지 두문불출 몰두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서재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으면서 문학적으로 가장 왕성한 성과를 거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장에서 톰 소여의 모험을 쓸 때 그의 일과가 공개돼 있는데요. 푸짐한 아침 식사를 마치면 서재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 오후 5시까지 두문불출 몰두해

있다고 하죠.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부는 방법 참 낭만적이네요. 이 농장 한 곳에서 나팔 소리가 막 울린다. 그것도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치면 그날 쓴 글을 가족들을 모아놓고 읽어줬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이 자신의 글을 열심히 들어주는 걸 좋아했고요. 가족들도 그 저녁의 공연 시간을 기대하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가족들과 휴식을 취하거나 농장 시원한 곳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공상에 빠지기도 했다고 하죠. 작가들의 몰입하는 모습, 바로 그런 것이 있었기에 우리 인류에게 주옥 같은 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오늘 산책조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매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응원 문자도 좋고요. 출석 체크 또 반가운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씩씩하고 시원한 기상으로 부르는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남창 가곡 우조 삼수대엽 도화 이화입니다. 이 삼수대엽을 노래할 때는 원문 출장 무도 제적이라고 해서 장수가 싸움터로 나가듯이 칼을 휘두르며 도적을 잡듯한 그런 기상으로 부르라라고

손가락은 일의 집중도에 크게 도움을 준다고 느낍니다. 하셨습니다. 이 업무 중에 검고산조가락이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제가 이 시간 후반부에 검고산조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7님께서 생방송 감사합니다. 수요일 방송 생방송이라서 기쁩니다. 하셨어요. 네, 저도 수요일에 생방송 항상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 이 곡은 언제 들어도 우리 마음을 크게 키워주는 그런 곡인데요. 우리 호연지기 초록빛 햇살과 명주실 질감의 가야금 소리를 마음껏 느껴보았는데요. 오늘 같은 날씨에도 역시 듣기 좋을 듯 합니다. 심호흡하시면서 마음 차분해지도록 이 음악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평조회상 아명으로 유초신지곡. 버들이 처음으로 푸르러지기 시작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푸르름이 더해져 가는 계절에 유초신지곡의 첫곡 상령산 들어보시겠습니다.

무구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춤추는 도구가 무구의 일종인 거미인데요. 춤을 출 때에도 칼을 덥석 쥐지 않고요. 희롱하면서 조심스럽게 잡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복식은 전립과 전복, 홍색 전대, 색한삼을 입고 추는데요. 이때 반주 음악은 피리둘, 대금, 해금, 장구, 부계, 사면육각 편성으로 연주합니다. 진주건무 반주 음악 듣겠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실 이런 음악은 춤을 직접 보면서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오늘 음악만 들었네요. 진주건무 반주음악을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중간중간 찰찰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칼이 내는 소리입니다. 칼에 고리 같은 걸 달아서 칼을 돌리면 소리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 요즘 진주건무를 출 때는 남색 치마, 옥색 바탕에 자주색 삼회장 저고리를 입고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복의 겉감은 남색 갑사천으로 하고요. 안감은 홍색 감사로 만듭니다. 손에 끼는 한삼은 여섯 빛깔의 색동인데요. 백색, 홍색, 녹색, 분홍색.

저음의 현을 마찰시킬 때 나는 지는 게 우리 음악이죠.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릴게요.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웃다리 풍물 준비했습니다. 웃다리 풍물은 경기 충청권의 풍물을 말하는데요. 경기 충청 지역의 농악가락을 모아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오늘 들으실 웃다리 풍물은 사물놀이가 1978년에 처음 무대화됐을 때의 그 주역의 하나였던 김용배의 쇠가락을 들을 수 있는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웃다리 풍물 준비했습니다. 웃다리 풍물은 경기 충청권의 풍물을 말하는데요. 경기 충청 지역의 농악가락을 모아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오늘 들으실 웃다리 풍물은 사물놀이가 1978년에 처음 무대화됐을 때의 그 주역의 하나였던 김용배의 쇠가락을 들을 수 있는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용배는 여러 지역의 농악과 무속장단을 일찍이 익혀온 분이고요. 사물악기를 두루 잘 다루는 타악기의 명인인데요. 동해안 구두막의 꽹과리가락을 농악장단에 접목시키는 작업도

0: 오랜만에 김용배의 정교한 쇠가락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이었죠. 타악기 가락에 몰입하도록 하는 연주입니다. 짝들음도 멋지고요. 웃다리 풍물 들으셨는데요. 김용배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꽹과리를 연주한 김용배는 1952년생인데요. 1986년 35살이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나마 이런 좋은 연주 남겨놓아서 다행이란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춘향가 중에 사랑가입니다. 한 사람이 부르지 않고요. 배역을 맡아서 부르는 기악 반주가 있는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정권진의 도창이고요. 이도령의 조상현, 춘향역의 김동해, 그리고 서용석의 대금, 박종선의 아쟁 연주,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남정정선 진한 계를 물어다 놓고 이는 다 덕수옥 빠져먹든 못하고

아니고 나도 죽어 글자가 되네 글자가 되네 나니 따본 그릇 맞느냐? 자 글자가 되요 캐디며 변해가 똑같이 나도 죽어 글자가 되네 하늘건 나를 변양 지세비부 사나이란 김특기 아느냐? 자 글자가 되요 캐디며 변해가 똑같이 무청소서 초를 헛자

0: 도련님은 어찌 불길하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1: 그럼, 예. 너희 어머니는 소시 때 이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없고 놀자. 이리 오너라. 어?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굴 동굴 수박 우뽕이 떼떨이 모가 대청을 따르르 부원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점 우뻑다 판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이.

0: 않느냐 당동제 치료하니 으가니 당창에 먹으라느냐
1: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0: 그러면 무엇

0: 우인 물기여 송하영 하영 대소의여영 삼태육경 백관유정 주화인정 포급서방역 일정을 혼정하면 네 마음 일편단정 내 마음 원형이여 양인심정 탑정타가 만일 파리를 들면 복통철지형 걱정 등이 진정으로 원정허전 그지형 짠호리라
1: 도련님의 말씀은 소진장의 구변이요
2: 어디 또 그 분위기였느냐 좀 상스럽기는 하다마는 단둘이 있으니 무슨 허물이 있으랴 내 궁자 노래를 한번 들어보아 궁자 노래를 들어라 궁자 노래를 들어라 초분 전지 개타구 인정으로 장덕궁 진시황의 하방궁 용궁에는 수정궁 황자진의 거목궁 강태궁의 조작궁 이궁 저궁을 다 버리고 이궁 저궁을 다 버리고 너와 나와 합궁하면 그간이 좋더란 말이냐 이리 와
3: 정권진 명창의 도창이 생생하고요 김명환의 북장단도 일품이죠 조상현 김동의 두 분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곁들여진 소리도 들을만 했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 궁자 노래까지 들으셨는데요. 정권진의 도창, 이도령의 조상현, 춘향역의 김동해, 그리고 서용석의 대금, 박종선의 아쟁,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우리만의 멋진 일, 이 5월에도 제대로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크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Thank you.

있다. 원컨대 도사는 나의 맥을 보아 황왕은 나의 병세의 특효지 약을 자세히 일러주옵소서. 왕이 팔을 내어주니 도사 맥을 볼 재심 소장은 와요. 간담은 목이여 배대장은 금이여 신방광수요. 비위난 토라 간목이 택과하여 목극토하였으니 비위가 상하고 꼭 담성기 심은이시

졸려 아프긴 한 화병으로 운한 병인데 어명풍병이라 여섯 가지 기운이동 하야 손기산기난 정음이요 신경 예민한

시종 지신이 없사오리까. 말을 마친 후에 이놀 불경 강 곳이었거늘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 후에 만조 백관을 일시에 모이라 하니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 내가 모두 들어오련만은 수국이라 물고기 동물들이 각각 벼슬 이름만 맡아가지고 들어오는 뒤 이런 가관이었겠다. 승상은 거북 성진은 도미 반서민어 주서 우고징어 갈진박 대대사성

중에 천원을 구벅 해운공 방계란 놈이 열 발을 쩍 벌리고 살살 기어들어와였자오대.

신검지발로 도끼로 메가는 허리를 바드드드득 집었다가 대왕 전에 바치리다. 공론이 분분할 적 영덕

0: 간직하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별주부 모친이 주부 세상 간단 말을 듣고 못 가게 말려를 하는디.
1: 얼씨구.
0: 여봐.

하면 그 언도 끊어지고 나포로 나는 이거예요. 동남으로 흐려있고 건고나 너이고 모래 속아 잠시나야 천복만악을 바라보니 안경

날 우르르르르 가는 점요 낙화는 동동 장 동은 당당 늘어진 잔목 펑 퍼진 떡 깔살에 몽둥 찍는 굴머루다 흐름 넘쳐 능수 퍼드리번 낭패 꼬미자치자 감대추 가진가 목을 그러지고 뒤틀어져서 구부칭칭 감겼다 동은당낭 늘어진 잔목 펑 퍼진 떡 깔살에 몽둥 찍는 굴머루다 흐름 넘쳐 능수 퍼드리번 낭패 꼬미자치자 감대추 가진가 목을 그러지고 뒤틀매기 해월이 목포리 원앙새 강산두루미 숨만대꽁에서 정제하기 원우들만 소문전의 공항대 얀양쟁 파점점 보살아가 허다고 원앙새 지롤 칠석은 안쏘 다리놋 털어자이 목포리 해월이 너세 징검새 아옥다오 이리 저리 나라들째 또한 경계를 바라보니 지어다 본님 바나 선봉기 오고 내려 고보보니 백사 지혜 땅에 고보러지 늙은 원장 속광풍을 본지기여 우주룩줄 춤을 출지어 시내요 순한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주르르르르 저 골물이

0: 얼씨구.
1: 자라가.
0: 얼씨구.
1: 운칭계에 기어올라 사면을 살펴보니 웬간

만시여 천자옹여로 꼭끼며 옥경성 만세

속꽃 멧돼지며 너를 샀음 승리.

연세를 들어보소 받들어보소 한나라 사람으로 흉노국에 사신 같다 중기 중절 십구년간로 수박아리치 배가야 고국산천 허공만길로 허유 허유

고! 내일도 올해도

비늘이 슬퍼가나고 기생하랴 모든 자리 장고야

외국가정자 얼씨구 그정자 놀기 좋다 놀기 좋거든 어다 설설이 어디 갔노 설설이 어디가 지했던들 볼라더니 오거들라 보고 가서

0: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0: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3월부터
0: 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3월부터 5월 사이 영양분을 꽉 채운 주꾸미는 1년 중 지금이 가장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주꾸미라는 녀석 다루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집에서 직접 볶아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어떨 때는 질기고요, 어떨 때는 물이 흥건하게 나옵니다. 비결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완벽한 물기 제거와 강한 불로 온도 조절하기. 그래서 저도요 주꾸미 요리를 할 때는요 마치 공부하듯 꼼꼼하게 조리법을 다시 확인합니다. 아니 무슨 요리를 하느냐고요? 아니 뭐 혼자 지내니까요 이것저것 해먹죠.

곡 초로인생이었습니다. 소리와 장구의 이문주였습니다. 오늘은 5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좀 전에 주꾸미 얘기했는데요. 이 주꾸미 이 녀석 요리하기는 너무 까다로워도 정말 요리해 놓으면요. 그 맛 진짜 제가 설명하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오늘 직접 드시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음악. 올 봄부터 국악방송이 우리음악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작한 새천년 음악 시리즈 가운데 엄선한 곡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력있는 젊은 예술가를 발굴해 기록한 이주원의 단가와 판소리 앨범 가운데서 한 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주인공 이주은 명창입니다. 6살

0: 무렵 전남 목포에서 가야금과 소리를 시작한 이주원은 일찍이 소녀 명창으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범상치 않은 싹을 알아본 스승 신영희 명창의 권유로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홀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부모님 품이 한창 그리울 나이에 소리 공부에만 매달린 그 시간 어떠했을까요? 스승인 신영희 명창은 제자 이주은을 두고 뛰어난 기량과 성실함으로 바라는 바를 꼭 이루어냈고 내게는 선생으로서의 보람과 행운을 선물한 제자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주은은 국립국악고 졸업 후 서울대 음악대학 국악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등 국악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요. 동아콩쿠르 학생부 금상과 일반부 금상, 남원 춘향제 일반부 금상과 명창부 대통령상, KBS 국악 대경연 판소리 부문 금상 등 수상 경력도 화려한데요. 이주원의 목소리 궁금하시죠? 함께 듣겠습니다. 단가 명기 명창입니다.
1: 명기 명창 풍류량과 낮은 호사 시켜 교군 대우

통영 갓 방패 전륙 한장 말을 태우고 팔도고 오일쟁이 성쇠도 있고

천하백 천장만 후유 팔뚝엉선 우룡나온다 경상도 태백산 낙동강을 구경하고 전라도 지리산의 동진수를 구경하고 충청도 계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영안도 참으르산의 대동강을 구경하고 광해도 구월산 오진수를 구경하고

출원 대모세콘이 선장인지 전하온 곤 사방산수가 집중하여 말리 건 곳 만안경이라 수락산 폭포수 나르는 서장대 이화정의장 준대 비륜대 세검정 백년동 탈등경 구경

0: 가자. 아.
1: 단가 명기명창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이주은이었습니다. 이주은은 어느덧 중견 소리꾼이 되어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악계의 허리 역할을 하며 정통과 창작을 넘나드는 이주은의 활약을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도들뼈 누리음악에서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께 좋은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은고 즉흥 시나위 듣겠습니다. 검은고의 김영재, 장구의 장덕화입니다. 14분의 긴 호흡입니다.

0: 접질릴 것 같은 느낌은 없는지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놀보 제비다리를 부러뜨림 대목 듣겠습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의 김청만입니다.
1: 날만 새면 밖에 나가 제비 몰기로 일사물제. 하루는 신수불길한 제비 한 쌍이 놀보 집을 들어오니 놀보가 어떻게 반갑든지 소반에다 정화수를 받쳐 처마 밑에 차려놓고 두 손 합장 절을 하며 제비님 오시나이까. 어찌 이리 행차가 더디시어 내간장을 녹이시오. 앞뒤에 다 금줄 치고 부정을 가리면서 한라기들 기다릴제. 여섯 개 낳는 뒤 마금 바쁜 올보노 주야로 어찌 만졌든지. 다섯 개는 조독이 올라 모두 다 골아버리고 다만 한 개 겨우 가서 날개 공부할제. 제 집에 발 붙이고 날개를 발발 떨면 놀보는 바라보고 떨어집소사 손을 싹싹 부벼도 종시 떨어지지 않고 구렁이는 아니오니. 이놈의 구렁이 기다리기가 제비 기다리기보다 훨씬 더 힘이 드는걸. 구렁이는 아니오고 제비는 날개 되니 저건 날려가버리면 10년 공부허사로다. 에라, 내가 구렁이 노릇을 할 밖에 수가 없다. 혀를 널룸널룸 하면서 구렁이 현용을 하고 엉금엉금엉금엉금엉금 기어 들어가

성취 공사자방 흩어진 재물 무지개 빨로 이어다가 서기 빨로 낚고다가 근구 걸면 이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조성진과 임윤찬, 이 두 사람이 클래식 공연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가를 묻는 질문에서 이 두 사람이 절반 넘는 비율로 언급됐으니 말 그대로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게 승자 독식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성진, 임윤찬과 함께 다른 연주자들도 길게 꾸준히 사랑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롱테일, 긴 꼬리처럼 이어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유명한 연주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음악가들이 고르게 활동하면서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앞으로 또 다른 스타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관객층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주로 30대에서 50대 여성 그리고 직장인분들이 공연장을 많이 찾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 시장은 몇몇 스타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다양한 음악과 연주자들이 함께 자라고 있는 꽤 건강한 시장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가끔은 가까운 공연장에 들러서 익숙한 이름의 연주자도 좋고요. 또 처음 보는 이름의 연주자도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날의 울림이 오래 마음에 남는 좋은 시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풍경소리였습니다. 자, 풍경소리에 이어서 피아노 산조 들려드립니다. 피아노 연주의 박경훈입니다.

피아노 산조 듣고 오셨습니다. 피아노 연주의 박경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희망곡인데요. 노래의 김용우입니다.

김용우의 노래로 들으신 희망곡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친구인데요. 연주의 놀이터입니다. 이 곡은 친구의 존재를 대금과 소금의 특성을 살려 표현한 곡인데요. 늘 곁에 있어주는 친구의 편안함과 그 친구와의 즐거웠던 추억들이 때로는 잔잔한 분위기로 또 때로는 보사노바의 경쾌한 리듬으로 펼쳐집니다. 과연 이 곡을 들으시면서 어떤 친구를 떠올리실지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잡학 지식과 미처 알지 못했던 의외의 정보들, 지식과 상식 그 어디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별걸 다 알려주는 남자, 저 김성필과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가장 정직한 스포츠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마라톤계에서 정말 가슴 벅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마라톤 풀코스에서 2시간의 벽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 불려왔는데요. 지난달 26일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이 벽이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케냐의 사바스타인 사웨 선수가 런던 마라톤에서 1시간 59분 30초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인간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두 발로 42.195km를 2시간 안에 완주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 특히 이 선수는요, 후반부를 더 빨리 달리는 전략을 썼다고 하는데요. 우리네 인생도 초반보다는 후반이 더 빛나야 하고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배울 게 많은 레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통 마라톤 하면 기원전 490년 고대 그리스 시절 페이디 피데스라는 병사가 약 42km를 달려와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그리스의 승전보를 전한 후 곧바로 장엄하게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가 떠올려질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건 후대에 각색된 전설에 가깝습니다. 제1회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 남작과 그 친구가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꾸며낸 것이 지금의 마라톤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42.195km가 됐을까요? 여기엔 재밌는 상식이 숨어 있습니다. 1896년에 열린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40km, 1900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40.26km, 그리고 1904년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서는

들으신 곡은 이어달리기였습니다. 연주의 사물놀이 땀띠였습니다. 흔히 텔레비전에서 그 마라토너들이 설렁설렁 뛰는 것처럼 보여도요, 실제 마라토너들은 상상외로 빠르게 달립니다. 육상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100m를 전력 질주하는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게 달리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마라토너들이 쉽게 뛰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요, 오랜 시간을 뛰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 낭비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자세와 리듬으로 뛰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은 풀코스를 완주하고 나면 대략 4kg의 엄청난 체중 감량이 일어나고, 또 소모되는 열량과는 별개로 과다한 체내 수분의 손실로 인해서 고온 증세와 호흡곤란, 탈수 증상으로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구간마다 물을 공급해주고 위급 상황을 대비한 구급차와 의료진들도 실시간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만큼 인간을 체력적으로 극한까지 몰아넣는 종목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 마라톤 인기가 참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예전처럼 죽기 살기로 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스마트하고 또 즐겁게 뛴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혼자 외롭게 뛰지 않고 SNS를 통해 함께 모여서 달리고 기록을 인증합니다. 이것을 러닝 크루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러닝 크루끼리 식단, 장비, 영양 섭취까지 정보를 공유하며 체계적으로 훈련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일반인이지만 3시간 이내에 코스를 완주하는 서브3를 목표로 전문 선수 못지않은 기량을 뽐내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라톤은요, 고통의 산물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성취감

0: 마음을 맛보는 하나의 멋진 라이프 스타일이 된 것 같은데요. 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라톤은 시상식도 폐막식 때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집니다. 혹독하고 고되지만 결승선을 통과할 때 그 벅찬 감동. 마라톤은 순위보다 완주가 더 빛나는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좌우나졸 듣겠습니다. 소리의 방수미 임현빈입니다.
1: 그때야 별주부가 토끼를 잡아 수궁을 들어가서 용왕께 토끼를 잡아왔다고 아뢰어노니 용왕이 하는 말이 빨리 토끼를 잡아들이도록 하여라. 어명을 내려 넌

계시냐? 아 가만히 있으시나 생각 좀 해보고. 오, 내가 뭐였더라? 어? 오, 내가 방아쥐요. 아이가 되면은 도곡조다 요당갱냥. 아니 내가 송아지도 아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아 가만히 있으시나 생각 좀 해보고. 오, 내가 뭐였더라?

0: 이곳은 가자. 덕덕 저 더러운 곳에 토끼 우리야. 저 토끼 내가 두서번 궁굴로 놓은 것이 토끼 꼼짝 못하게 되었겠다. 아이씨.
1: 좌우나졸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방수미 임현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식과 상식 사이 이 시간에는 알면

안전하게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마라톤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아무쪼록 흥미로운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곡 소개합니다. 항해 1부 듣겠습니다. 연주의 윤형욱 외 여러분입니다.

마무리곡 항해 일부였습니다. 연주의 윤형욱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앞서 마라톤 이야기하면서 저도 숨이 좀 가빠진 느낌인데요. 자, 오늘도 인생이라는 긴 코스를 묵묵히 달리려고 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마라톤 뛸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옆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나만의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너지를 가득 담은 주문을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안녕하세요. 창호의 느린의 쌀 이한철입니다. 우리가 가장 다스리기 힘든 감정은 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성급하고 뜨거워서 꼭 실수하게 만들죠. 그래서 화가 올라올 때 필요한 게 잠깐 멈칫 하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화내기 전에 멈칫, 다그치기 전에 멈칫, 멈칫하는 그 짧은 순간에

권진원과 투원이 함께 부른 산들, 바람, 숲에 이어서 예쁜 아이들의 노래 하늘 아래 우리 모두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삼승할부지님 굿모닝 인사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한디, 제가 살고 있는 진해 용원동에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지역공 앱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 이용하면 되고요.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고래야에 이런 노래가 있네요. 화를 냈어야 해.

코레아의 노래 화를 냈어야 해. 아주 재밌는 노래 들어봤고요. 신나는 락으로 재탄생한 태평가였습니다. 토핑 앤 마스터즈의 노래 태태평평가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화나서 내뱉은 말과 행동 때문에 그때 왜 그랬을까? 라고 후회하는 부분들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화와 관련된 여러 사연들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수연님, 오늘 거래처에 불편한 일 해야 되는데 마침 창호의 이야기 주제가 화내어 화나도 잘 참고 유하게 넘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유하면 안 돼요. 상대가 그래도 정확하게 지금 수연님 마음이 어떤 건지 수연님 회사의 입장이 어떤 건지를 잘 이해해야 되니까

0: 날씨는 좋은데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우울해지는 거 아닌지
1: 아.
0: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주식을 아예 안 하던 분들은 아, 왜안 샀지? 나도 주식 할 걸.
1: 그러네요.
0: 주식을 하고 있는 분들은 내 거는 왜안 오르지?
1: 주식이 지금 다 오르는 건 아니라면서요.
0: 네. 그래서 나는 왜 이거 샀지? 이 돈으로 삼성 하이닉스 샀으면 됐을 텐데.
1: 네.
0: 이래서 우울하고 하이닉스 가진 분들은 본인이 분명히 벌고 있어요. 그런데 아, 나왜 이거밖에 못 샀지? 나왜 5주 샀지? 저 옆에 50주 산 사람 나 10배 벌었는데.
1: 곱하기 10 했어야 되는데,
0: 네.
1: 그러면서.
0: 계속 이런 생각인데 그만큼 이게 크게 돈 버는 분들의 인증도 많이 있거든요.
1: 예.
0: 전보다는. 근데 또

0: 중동전쟁 때문에 지난달 소비자 물가도 큰 폭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아, 주식만 뛰고 소비자 물가는 그대로 멈춰 있었으면 좋았을
1: 아, 네.
0: 텐데요. 살펴볼게요.
1: 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37로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어요. 원인은 바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기름값 때문인데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석유류 물가가 전체 물가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0: 오호.
1: 이 석유류 상승률이 예전에 러우 전쟁 시작될 때 그때 확 뛰었고 이 이후로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난 거예요.
0: 전쟁의 영향이네요.
1: 네, 휘발유와 경유도 모두 2022년 7월 이후 최대폭 상승을 보이면서 연쇄적으로 공업 제품 물가가 올랐어요.
0: 예.
1: 또 유가 상승 때문에 유류 할증료가 인상되면서 국제항공료 상승률이 치솟았는데 데이터처는 국내 항공료는 5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이외에도 자동차 수리비, 엔진 오일 교체 비용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 나프타 관련 재료 사용하는 세탁 비용도 전월에 비해서 오름폭이 컸고요. 그나마 우리가 좀 재빠르게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을 했어요.
0: 맞습니다. 네.
1: 예,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을 그 상승폭을 일부 완화했다. 그 당시에 이 석유 최고 가격제 참 뭐,
0: 많이
1: 말도 많고
0: 많았잖아요.
1: 뭐
0: 네.
1: 논란도 있고 그랬지만 그때 이거 안 했으면 인플레이션이 진짜 많이 뛰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0: 네, 정부 정책, 뭐 행정 이런 정책에 있어서 속도가 또 되게 중요한 거네요.
1: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는 세금을 투입할 때 과감하게 또 써야 된다. 그러라고 있는 게 세금이다. 이런 생각을 본인이 갖고 있고.
0: 예.
1: 또 다시 이 물가 보면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밥상 물가는 크게 내린 편입니다. 요건
0: 오,
1: 그래도 좀
0: 이건
1: 반가운.
0: 반가운 소식이네요.
1: 네.
0: 네.
1: 외식 비용이 2024년 9월 이후 상승폭이 가장 작았고요. 기후 여건으로 무와 당근, 양파, 배추 등 채소류 물가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0: 아하.
1: 정부는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 네, 결국 기름값이 잡혀야 물가도 안정될 텐데요. 하루빨리 상황이 진정되길 바라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때 없어서 못 팔던 두바이 쫀득 쿠키가 이제 남아 돈다는 얘기가 있어요.

0: 이북 지역에서는 우산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알면 알수록 스마트해지는 RR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죠.
0: 네, 고맙습니다.
1: 보내드리면서 이윤아의 노래 떡볶이 타령 듣습니다.

이윤아의 노래 떡볶이 타령 듣고 왔습니다. 방아 타령이 쏙 들어있는데 방아에다가 떡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떡볶이를 만든다. 이렇게 스토리 라인이 딱 만들어져 있네요. 자, 창호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49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일단 이 노래 나온 지 20년이 됐어요. 2007년에 나왔으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들어도 그냥 신곡 같습니다. 뭐 곡도 굉장히 잘 만들었고 노래도 정말 잘했고 사운드도 아주 촘촘하니 좋습니다. 아, 토이 6집에 수록된 노래, 유열 씨가 만들고 유나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 이란 노래입니다. 토이 특유의 섬세한 가사와 멜로디 메이킹이 돋보이는 발라드인데요. 보통 전형적으로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문제였습니다.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청해진, 2번 인도양, 3번 인당수, 4번 육각수입니다. 옛날 옛적에 바다의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던 바다라고 창호가 힌트를 줬는데요. 보기 중에 바다가 아닌 것도 막 끼어 있고 외국 바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다 제하고 나면 딱 하나 남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립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불나방 스타 소시지 클럽의 석봉아 가사에 정답이 스쳐 지나가요. 한번 들어보시죠. 석봉

0: 3번 인당수였어요. 근데 한철이 삼촌,
1: 어이.
0: 심청이는 진짜 효심도 그렇고 용기도 그렇고 킹왕짱 대단한 것 같아요.
1: 그치. 근데 신봉사는 딸이 자기 때문에 바다에 몸을 던져서 정말 정말 슬프고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
0: 지도 알아요.
1: 아.
0: 근데 우째 뺑덕어만 같은 나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1: 그리요.
0: 암튼 이제 엄청 멋진 최예림 누나 오셨으니까 선물 받으실 분들 빠르게 불러주세요.
1: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0515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7217님께는 유상균 선물, 7542님 티골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자 중에서 당첨자 다시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0515 범장기지 떡, 7217 유상균, 7542 티골드 선물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하자.
0: 창호의 퀴즈 퀴즈. 저는 퀴즈도

육각수 밴드의 노래 흥보가 기가 막혀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 국악인 최혜림 씨 나와주셨는데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 가셔도 되고 또 저희 덩덕궁 앱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아, 너튜브 가셔가지고 국악방송 라디오 이렇게 검색하시면 거기서도 보이는 라디오가 지금 잘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최혜림 씨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최혜림이에요.
1: 왜 갑자기 컨셉을 그걸로 가시나요?
0: 제가 또 아침이다 보니까 목이 잠겨서 좀 더 섹시한 목소리로 인사를 와우. 드렸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제가 최혜림 씨를 예미넴 이라고 소개해 드렸잖아요. 네. 그때 풍류대장 때였죠.
0: 그렇죠.
1: 예, 에미넴의 루즈 유어셀프. 네. 그것을 이제 최혜림 씨 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는데요. 이 별명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0: 저한테는 너무 영광이었죠.
1: 아, 그래요?
0: 네. 뭔가 그 별명이 생긴다라는 게 저에게 관심을 그만큼 주시는 거니까.
1: 맞아요.
0: 네, 감사하더라고요.
1: 일단 별명이 생긴 거가 일단 좋았다. 네. 근데 좀 너무 센 별명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것도 괜찮아요. 받아낼게 내가 이런 느낌이에요.
0: 약간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불렀던 그 노래 자체가 뭔가 굉장히 강한 이미지였고,
1: 특히 2절 가사.
0: 네, 네. 구하며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 정말 힙합이었기 때문에 저는 만족했습니다.
1: 우와. 평소에도 힙합 음악을 막 듣고 그랬나요? 아니면 어떤

0: 좋아하는 힙합 음악을 내 소리로 이렇게 재해석해서 발표해봤고 네. 그게 또 TV로 나왔고 네. 그런데 주변의 반응이 어땠을까 궁금해요.
1: 주변 반응은 사실 우리도 음악을 하면서 힘들었다라든지 그 연극이나 이렇게 배우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DM이 많이 왔었어요. 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 음악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예. 하겠다라는.
0: 사실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이 알만한 뭐 국악인이라든지 연주인 소리 그 밑에 그 밑을 바치는 정말 소리 없이 열심히 음악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1: 네, 또 훨씬 더 많으시죠.
0: 그분들한테 응원의

0: 최림의 딥블루 어여라차 듣고 왔습니다. 와, 이곡 가지고는 왜 음악 전문 채널이잖아요. 엠넷이나 막 그런데. 그러면 아이돌들하고 같이 무대 해도 될것 같은데요?
1: 네, 그 저의 바람입니다.
0: 와, 실제로 아이돌 분들 무대 피처링으로 또 함께 한 적이
1: 네,
0: 있죠?
1: 맞습니다.
0: 오.
1: 제가 그 에미넴 이후로 섭외를 받아서 그 RBW 회사에서 그 워너스 아이돌
0: 워너스,
1: 분들하고 제가
0: 아하.
1: 피처링도 했고 뮤직비디오도 촬영을 했습니다.
0: 그러네요. 창이라는 짧은 곡인데, 뮤직비디오 진짜 멋있네요. 우와. 자, 그런데 이제 최혜림 씨 프로필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0: 제가 좀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 소리를 하시다가 또 가야금 연주를 좀 하시다가 또 소리를 하고
1: 네.
0: 그런 다채로운 무대를 만드시던데요.
1: 아, 그쵸. 네. 갈금병창으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팀 활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 소리디딤 가야금병창 팀도 했고
0: 네.
1: 또 구악밴드 소름이라는 팀의
0: 맞아요.
1: 보컬도 활동을 했고
0: 했고.
1: 또 이제 퓨전국악 팀으로 또 시즌 오브 소울이라는 그또 다른 퓨전국악 팀으로도 활동을 했고
0: 오, 시즌 오브 소울.
1: 소울. 네.
0: 오, 멋진데요. 오. 전공을 그러면 어느 순간 가야금 병창에서 판소리로 바꾸신 거네요?
1: 갈금병창을 하면서도 좀 판소리에 대한 그 갈증이 항상 늘 있었어서 뒤늦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국립창극단에 계셨던 그 김금미
0: 예.
1: 선생님께 이제 사사를 받아가지고
0: 오.
1: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소리를 다듬고 있어요. 네.
0: 와,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소리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가수들은 데뷔하면 그 다음에 뭐더 배운다던가,
1: 네.
0: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
1: 네.
0: 요즘은 많지만 드문데, 국악 쪽은 거의 하시던데요.
1: 네. 아무래도 그 소리의 힘이 안 하면 계속 녹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그게 가야금 명창하다가 판소리로 옮겨간다는 것이 우리 대중음악 듣는 뭐 청취자분들한테 대중음악 관점에서 설명을 하자면 어쿠스틱 기타 치면서 노래하다가 막 다른 장르로 가는 그
1: 그쵸,
0: 정도일까요?
1: 그렇죠. 좀 완전 장르가 다르긴 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달라서 굉장히 처음에는 저는 이제 가야금 위에 노래를 하는 그 가야금 병창 전공자였더라면
0: 예.
1: 판소리는 그
0: 오로지
1: 보수 북에 이제 노래를 해야 되니까 음을 잡는 것도 굉장히
0: 아,
1: 어려웠었고,
0: 맞네요.
1: 예, 발을 띄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또
0: 우와.
1: 서서 노래를 그
0: 해야
1: 판소리를
0: 되고.
1: 해야 하는 그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운 숙제였죠.
0: 익숙했던 그뭐 자리나
1: 네.
0: 뭐 소리 내는 법
1: 네.
0: 이런 걸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야 되니까 그 순간이
1: 네.
0: 되게 힘드셨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또곡 작업에도 거의 다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딥블루 어야라차
1: 네. 네.
0: 이런 거를 힙합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런 소리들이 창작될 수 있는 거네요.
1: 그렇기도 하고 또 사실은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일기를 꾸준히 좀 써온 그게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 기쁠 때, 슬플 때 항상 좀 일기를 쓴다거나 하는데 그때 이야기들이 어떤 음악을 딱 들었을 때 이런 장르의 음악이랑 내가 그때 썼던 일기가 만나면
0: 와.
1: 어떤 곡이 나올까라는 이제 상상의 나래를 확 펼치면서 그 작곡가를 이제 만나가지고 나
0: 만나가지고.
1: 이런 장르에 내 목소리에 내 이야기를 담고 싶다 해서
0: 오.
1: 이제 작업을 같이 하죠.
0: 아주 구체성을 가진 오더. 그걸 이제 작곡가한테 전하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목소리의
1: 재료들이나
0: 부분은 예림 씨가 맡고, 악기의 부분은 그분이 이제 해서 하나의 곡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와, 그거 쉽지 않은데. 그럼 결과적으로 가사 먼저 쓰는 케이스네요.
1: 네.
0: 우와.
1: 가사랑 이제 레퍼런스들을 이제 좀 제가 그 소스들을 모아가지고 작곡가분들한테 위촉을 하죠.
0: 좋습니다.
1: 네.
0: 지금 애청자분들 중에서 7444님, 정말 카리스마 있고 음악도 굉장히 멋집니다. 예림님, 다른 방송에서 부른 라이브 영상 보고 왔는데 대단한 분이세요라고
1: 오,
0: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네.
0: 박하사탕님도 에너지가 예사롭지 않으세요. 와, 눈이 번쩍, 정신이 번쩍 듭니다라고 하셨고요. 비둘님도 우와, 최예림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올해는 더더 많이 만나고 싶어요. 새음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1: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만나고 싶어요.
0: 새음반 하고 계시는 거죠?
1: 네, 지금
0: 오, 언제쯤
1: 준비하고 있어요.
0: 만나요?
1: 제가 5월부터 이제 녹음이 들어가고요. 이제 6월 달에 촬영도

0: 진행을 하려고 해서 좀 급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1: 우와, 5월에 녹음 끝내고
0: 네,
1: 5월에
0: 바로
1: 촬영하고.
0: 네, 촬영이 들어가고.
1: 이야, 바쁜 일정이네요.
0: 네.
1: 앞서서 소개해드린 744님이 배우이신 줄 알았어요. 같은 여자가 봐도 정말 미인이신 것 같아요.
0: 어머, 감사합니다.
1: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작업할 때 영감을 어떤 데서 많이 받아요? 일단 내가 쓴 글에도
0: 네.
1: 영감을 받지만 또 영감을 주는 뭐 영화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뭐 여행 갔다가 많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그 영감을 받는 부분이 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기는 한데 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때 그 감정과 그때의 나의 그 아픔과 슬픔들이 고스란히 이제 일기장에 담겨 있어서 그때
1: 네.
0: 아버지께서 이제 8살에 눈을 다치셔서
1: 예.
0: 시각 장애인이시고
1: 아 그러셔요.
0: 또 이제 제 어머니께서는 2019년에 겪었죠.
1: 그런 남다른 경험을 음악으로 녹여내는 네. 그런 싱어송라이터이십니다. 아, 판소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0: 아픔과 슬픔들이 고스란히 이제 일기장에 담겨 있어서
1: 아.
0: 그때의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내고 있습니다.
1: 아이고 네.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일이겠지만
0: 네.
1: 나이에 비해서 빨리 네, 겪으셨네요.
0: 빨리 겪었죠.
1: 그런 남다른 경험을 음악으로 녹여내는
0: 네.
1: 그런 싱어송라이터이십니다. 아, 판소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무대에서는 장르를 크게 가리지 않는 편인 것 같은데요. 뭐 여기까지 난 선이 있다.
0: 네.
1: 난 그래도 이건 안 할 거야. 요즘 국악하시는 분들, 판소리 하시는 분들 막 여러 장르에 도전을 많이 하니까요.
0: 네, 네.
1: 그런 자신만의 선이 있나요?
0: 그 선을 지켰었던 때가 그때 국악밴드 소름을 했을
1: 소름
0: 때였어요.
1: 때.
0: 네. 그래서 나는 이건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든지 내 목소리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 저의 그 철학이 굉장히 있었어요.
1: 소름하면서?
0: 네네. 소름을 했을 때 당시에.
1: 오호.
0: 근데 그때 충격을 좀 받았었던 게 저희는 컨템포러리 국악밴드 소름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이제 붙였어요.
1: 항상 국악밴드는 앞에 수식이
0: 네, 맞아요.
1: 붙어요.
0: 근데
1: 네.
0: 그 어떤 음원 사이트에
1: 네.
0: 조선시대에 떨어졌을 법한 음악에 그 음악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들었을 때에는 우리는 막 좀 많은 시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르에
1: 네.
0: 그래서 그 저의 그 관점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에너지를 줄 수 있다면 어떤 장르를 가리지 않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많이 표출을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생각의 전환을 좀 바꿨던 것 같아요.
1: 오, 네. 음악 뭐 더 넓게 보면 예술 하시는 분들 두 가지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딱 저 내 거였구나 하는
0: 네,
1: 분들이
0: 네.
1: 있는데요. 지금 최혜림 씨가 서 있는 위치는 다 해보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우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최혜지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딱 정하고
0: 네.
1: 난 이거야 하고
0: 네.
1: 쭉 가시는 분들이 있고
0: 네네.
1: 정말 다 해보고
0: 네.
1: 다 해보고 남겨가지고
0: 네.
1: 요게 내 거였구나 하는
0: 네네.
1: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최혜림 씨가 서 있는 위치는 다 해보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우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최혜림이라는 이름 자체가 장르인 음악을 이제 하게 되는
0: 맞아요,
1: 거잖아요.
0: 맞아요.
1: 오.
0: 빅피처.
1: 와밤. 자, 음악 한 곡 더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 새하새한데
0: 네.
1: 우리가 아는 그 새하새하인
0: 네.
1: 건가요?
0: 맞습니다.
1: 오, 익숙한 민요인데요.
0: 네, 그렇죠. 굉장히 익숙하고 또 편곡이 된 그 곡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1: 예.
0: 근데 저는 그 새하새하의 그 가사가 주는 의미가 우리 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 한과 그 얼이 있잖아요.
1: 네.
0: 슬픔이 있고.
1: 맞아. 동학 농민운동하고도
0: 네,
1: 또 연결이 되고.
0: 에, 에, 에. 그래서 제가 선율을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아나스타샤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1: 예.
0: 그 OST 중에 Once Upon a December라는 음악이 노래가 있어요.
1: 있어요.
0: 그 선율이랑 새야새야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1: 아, 그렇게 이렇게 네. 매칭을 잘 하시는군요.
0: 네, 네, 네. 그래서 아, 이 음악의 조금의 그 한 부분을

0: 세아세아랑 한번 그 매치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이제 송유담 작곡가한테 그 곡을 이제 의뢰를 했죠.
1: 그래서 송유담 작곡가가 처음에 딱 가지고 왔을 때 뭐라던가요? 아우 이거 뭐
0: 예, 그쵸. 처음에 이게 될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되는지는 해보고 한번 판단하자.
1: 추진력 있다잉.
0: 밀고 가자.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버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리기는 했는데
1: 그게 어렵죠.
0: 그래도 딱 음악이 나왔습니다.
1: 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0: 네.
1: 최예림 씨가 만든 그리고 부른 새야새야 듣고 오겠습니다.

0: 하시던데요.
1: 맞습니다.
0: 와, 이런 조합은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1: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동양구 주파와 함께 하게 돼서
0: 예.
1: 너무
0: 네. 2026 여우락 페스티벌 라인업에 최혜림 씨가 있습니다.
1: 부부.
0: 와, 저도 네. 진짜 기대돼요. 저도 여기 페스티벌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번에 동양구 주파랑 같이 네. 공연하시던데요.
1: 맞습니다.
0: 와, 이런 조합은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1: 그러니까 너무 감사.

0: 이렇게 또 이렇게 동양구 주파와 함께 하게 돼서
1: 예.
0: 너무 기뻐요.
1: 처음 제안받았을 때
0: 네.
1: 어땠어요?
0: 사실은
1: 너무
0: 생각에 막 걱정을 엄청 했었는데
1: 네.
0: 합주를 들어갔거든요, 지금.
1: 예.
0: 너무 이게 또 촥.
1: 바로
0: 또
1: 맞아요.
0: 네, 또잘 맞고
1: 야,
0: 있더라고요.
1: 당대가
0: 웅장하고 막 강하고 예, 하다 보니까
1: 강하죠. 강하고 신비롭고. 예.
0: 네. 그 강함과 또제 목소리가 굉장히 그 저음에 또
1: 예.
0: 너무 이게 또 촥.
1: 바로
0: 또
1: 맞아요.
0: 네, 또잘 맞고
1: 야,
0: 있더라고요.
1: 당대강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도 이렇게 매칭을 함께 하면서 어떤 그림이 될까? 이게 비빔밥인데 잘 비벼질까라고 생각했는데 잘 비벼지는군요. 참기름 착 발라가지고.
0: 맞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비벼지고 있습니다.
1: 공연 제목이 악어떼 정글 숲을 지나서인데요. 오, 이 제목만 들어서는 이게 어떤 공연으로 채워질지

0: 걔네들이 잘 때 서로 다른 해다라고 손잡고 이렇게 누워서 자더라고요. 그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 진짜 네. 귀엽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 함께 때를 이루고 있는 네. 그래서 생존한다라는 네, 네. 메시지.
1: 오.
0: 악어 때도 악어 때지만 해달 때들도 참 귀여운 모습으로 네. 산다라는 거. 중요한 건 함께 한다라는 거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동양 고주파와 최혜림이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1: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으로 접어드는데
1: 네.
0: 올해 계획이 어떤지 일단 5, 6, 7월은 계획이 뭔지 우리가 네. 알아보려는데요.
1: 네.
0: 하반기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개인적인 네. 이야기도 좋고.
1: 8, 9월에 그 김준수 씨 국악인 그 또 우리 아이돌 국악계 아이돌
0: 국악계 원탑이죠.
1: 네, 네, 네. 네. 우리 준수 씨와 함께 이제 더블 캐스팅으로 네. 살롬의 창극을
0: 오.
1: 8, 9월에 이제 투어를 돕니다.
0: 우와.
1: 네. 그래서
0: 바쁘시겠네요.
1: 네. 또 그거를 이제 8, 9월에 준비를
0: 여름에 휴가 가실 겨를은 없겠다.
1: 네. 다 끝나고
0: 네. 좀 선선한 바람이 불 때
1: 네. 네. 비수기 때
0: 아 맞네. 좋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꽃이 지네 함께 들을 텐데요. 이 노래는 네. 어떤 노래인지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사실 이 곡은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0: 이 자리라면 여기 터가 좋다는 말씀이신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송암스님은 범음을 전수하는 범패스님이다. 19살 때인 1933년 머리를 깎고 입산. 당시 봉은사 범패스님 가운데 노장이었던 이월하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한 후 55년 동안 범패 계승을 위해 수도 생활을 해왔다. 요즘도 매일 범패 공양을 올린다는 송암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범패란 천상의 소리인 범음을 곡조에 실어 진리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뜻이지요. 밖으로 모든 외연을 끊고 마음을 정하게 하는 소리이며 또 불보살께 올리는 음성 공양입니다. 그 옛날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것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신심이 우러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어요. 1988년 9월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외국인 최초 판소리 완창 공연 마포로르 소리의 길을 걷다가 5월 10일 일요일 오후 3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순간, 그 안에서 탄생하는 예술. 즉흥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찾아옵니다. 제26회 서울국제즉흥춤축제 개막공연 더 문진수, 점선면대 정중동이 5월 16일 토요일 저녁 7시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열립니다. 서울국제즉흥춤축제는요, 즉흥이라는 예술을 중심으로 공연과 교육, 국제교류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축제입니다. 먼저 오후 6시 남산국악당 야외마당에선 5개국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국제협업 즉흥 공연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 공연에선 전통춤과 연희의 명인 문진수가 무대에 오릅니다. 점선면대 정중동은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의 예술세계에서 출발해 점과 선, 면의 이미지를 우리 춤과 연희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키다리, 버나, 상모, 탈춤, 허튼춤 등 다양한 전통 연희가 즉흥과 만나면서 전통 예술을 새롭게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 남산 도남원 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소리의 깊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 특별한 판소리 공연이 마련됩니다. 인류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다섯마당 전통계승 공연 소리의 매기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전주 대사습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요, 송재영의 춘향가, 김일구의 적벽가, 이난초의 수군가, 김선희의 흥보가, 주은숙의 심청가까지 명창들의 깊이 있는 소리가 이어지며 전통 판소리의 본질과 예술성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전주 대사습청 야외공연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엊그제가 입하였고요. 이제 보름 후 21일이면 만물이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소만절기가 다가옵니다. 소만절기가 되면 산책길에 날벌레들이 제법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요즘이 산책하기 딱 좋은 무렵이니까요. 그 좋은 무렵,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부지런히 산책하고 계시겠죠? 저는 지난 4월부터 틈이 날 때마다 걸으려는 노력 꾸준히 해왔는데요. 이젠 하루 일과 중에 걷는 습관을 꼭 포함시켜 놓아서 일상화시켜